0: 참 신기한 것은요, 현악기와 피아노가 가진 그 음정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튜닝의 범위에서 차이가 아니라 보통은 기준을 피아노로 삼기는 하는데, 만약에 피아노가 없는 바이올린 듀오 내지는 현악기만 뭉쳐있는 현악 4중주 이럴 때는 음정의 기준을 대부분은 낮은 파트에 두고요. 거기에 화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파샵을 연주할 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악보에 파샵이라고 나오면 송 선생님 파샵 한번 해주세요. 자, 저 파샵입니다. 물론 바이올린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파샵은 누구한테 가고 싶어 하냐면 솔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솔에 가까운 파샵, 약간 이렇게 높은 음이 날 수 있고요. 요 파샵을 뭐 우리가 플랫을 붙인다고 하면, 솔에 플랫을 붙이면 플랫은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선생님 플랫 한번 쳐봐 주세요. 솔 플랫. 자, 똑같이 저 솔 플랫이면 우리는 이 솔 플랫이 아까는 솔에 가까운 파샵이었다면 느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연주자들에 따라서 이게 절대적인 음정이어야 하고 튀너기에 맞추면 그 팀은 연주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음정을 서로한테 조금 낮게 조금 높게, 이게 플랫일 때는 내려가는 느낌에 가깝게, 같은 음이지만 샵일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위로 갈 거니까 솔로 향해서 가는 그런 음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께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떤 평균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피아노에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지, 피아노가 빠진 앙상블에서는 우리끼리 음정을 맞춰가는 과정이 앙상블이다. 고로 우리 송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목사님의 바탕에 올려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피아노가 첫 음만 잡아주시고요. 딱 두 마디만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음정을 들으면서 거기에 피치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음만 한번 주세요.
1: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0: 여기까지입니다. 하늠같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했으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저의 의도는 나의 것만을 고집하면 앙상블은 깨어진다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음색과 피디님과 제 음색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조금 튀는 경향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부활의 예수님을 기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면 그 목적성을 향해서 음악은 반드시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2: 네. 네.
0: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모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조금 이례적으로 우리 송은 선생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2: 송은 선생님이 어떤 인물을 좀 사모하세요? 성경 속에.
3: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는데 사모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인물로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3: 저는 아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다들 아시겠죠?
2: 아삽의 노래라는.
0: 네. 이유까지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3: 제가 사실은 원래는 잘 몰랐던 인물인데, 제가 지금 교회에서 아삽처럼 성가대를 섬기고 또 청년부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찬양팀에게 아삽이라는 이름을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이름이었고, 또 아삽처럼 또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반주하고 예배로 이제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질문을 드렸을 때 또 아삽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너무 좋습니다.
2: 네.
0: 잘 모르실 수 있는 인물이지만 듣고 나니 여러분들 다 알게 되셨을 테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4: 네, 저는 요나 하겠습니다.
0: 요나.
2: 어떤 이유에서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4: 사람에게는 모두가 자기중심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자기중심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저는 그걸 은혜로 얘기를 합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은혜를 경험한 선지자 요나.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중심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성을 들추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인다기보다는

0: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내신 그런 사람이 요나 아닌가.
1: 정말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던
0: 우리의
1: 그런
0: 기질과 많이
1: 선지자죠.
0: 닮아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맞습니다.
2: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늘 요나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2: 우리 피디님은 어떤 인물을?
1: 저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전 다니엘 선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담대함이 좀 부족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근데 과연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일상에 좀 해가 가해진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담대히 받아들이면서도 신앙을 좀 내보일 수 있을까? 신앙의 그런 룰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사모하고 닮고자 하는 인물은 다니엘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2: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에스더 여왕,
1: 오,
2: 여왕이라서
1: 죽으면
2: 그런 건 아닙니다.
1: 죽으리라.
2: 그 단어가 너무 무섭고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결국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여기에 놓아주셨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택할 수 있을까? 약간 무섭고도 그 용기에, 그러니까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다 정도까지 해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계속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저희가 들려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인물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겠죠.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나와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일까, 내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에 해서 성경 속 인물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한 그릇에 두 가지 음식을 담는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방법대로 두 마디는 레가토로 해주시고 우리 하은 PD님과 제가 스타카토로 할렐루야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예수
1: 아멘.
0: 부활했으니. 아, 저희가 지금 찬양 또 나가는 동안에 또
1: 네.
0: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면서 좀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찬송가를 교수님께서 선곡을 해주셨길래
1: 네.
0: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절기가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그 절기가 사실은 이미 부활절이면은 뭔가 좀 시기상이 좀안 맞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늘 이 찬송가를 함께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노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1: 아멘.
0: 오늘 또 유럽의 성가대가 연상이 된다라고,
1: 어머.
0: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화답도 해주고 계신데, 저도 부르면서 부활을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싶은
1: 네.
0: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께하신 그 목사님과 또 송은 자매 또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신데 좀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씩 여쭐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2: 네, 지난주 서울에서 맛집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어떠한 맛집도 이 괜찮은 아침, 이 오감 찬송가 시간에 감동을 줄수 없다.
0: 아멘,
1: 저는
0: 아멘,
2: 중간에
0: 할렐루야.
2: 울었어요. 아, 정말.
0: 아, 오늘요 하시면서
2: 네.
0: 왜 우셨어요? 어디서
2: 아니,
0: 우신
2: 그게
0: 거예요?
2: 너무, 이 지금 상황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1: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
1: 아멘.
2: 기뻐하심을 우리가 누린다. 그게 자녀된 특권이죠.
0: 네,
2: 그게
0: 아멘.
2: 2주 만에 와서 그런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께서 행복하셨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네, 오늘 목적 다 했습니다. 우리 뒤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네, 우리 송은 선생님 좀 어떤 네, 시간이셨는지.
3: 오늘 일단 돌림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었다.
0: 감동 맞아요?
3: 맞아요.
0: 네.
3: 안 웃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부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와야 되니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오게 돼요. 근데 보통, 일어나면, 피곤하다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되게 설레더라고요. 오늘 빨리 가고 싶다. 가서 이제 우리 팀원들 뵙고 같이 또 방송하고 또 은혜로운 얘기를 나누고 싶다 하는 설레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주 있다가 왔지만 좀 감사함을 느낀 한 주였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네, 두분 다시 돌아오신 것만 봐도 되게
1: 그러게요.
0: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1: 맞아요.
0: 네, 함께 찬양하니까 더 기쁜 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교수님께서 오늘 또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참 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함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요?
1: 저희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가진 향기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에스더라는 인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모습에서는 마르다가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요.
0: 마르다요?
1: 네.
0: 네.
1: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뒤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내 동생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일합니다. 아, 딱내 마음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돌아온 탕자도 너무나 나의 파트가 아닌가. 나는 늘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째서 재산을 다 탕진한 저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가. 사람 된 마음으로 가장 갖기 쉬운 그 마음에 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향기를 나는 가질 수 있을까? 가지고 싶다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자동으로 따라오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어디까지는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들이 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어쩌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깊은 찬송을 우리가 직접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보다 부활한 나를 보아라 라고 직접 어떤 증거를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혹시 좀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런 수많은 마음가운데

0: 입니다. 오늘 풍성한 모든 팀원들 다 같이 함께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오스턴 어십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위러브의 힘찬 찬양,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괜찮은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로 함께 해도 화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제가 몇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녁과 그리고 내일 저녁 7시부터 저희 2026년 나라사랑축제가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복음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취를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내일이죠. 금요일에 있을 익산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 사회자로 서는데요. 그럼 좀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어노인팅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친밀해지는 삶의 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맞아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하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 양성, 궁을, 온유, 충성, 절제와 같은 나의 성품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이것 이전에 성령님에게 스스로 압도당하길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순종하면서 따라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자비, 오래 참음도, 극율도, 온유도, 충성도, 절제도 나오는 것이요. 또 성령을 따라서 은사도 나오는 것이니 나머지 것들은 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또 들은 것에 대해서 화답할 줄 알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동행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외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주실 때 그 주시는 방법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대화가 열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면서 주시는 거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드신 다음에 나머지 기능적인 것을 더불어 도와주시는 것이죠.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인 것이죠. 은사적인 것이고 그 먼저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품적으로 온유, 자비, 오래참음,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참으로 무게 있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보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교리적으로 인식을 해요. 거기에서 신앙이 거기까지만 자라게 돼요.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 예배 순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교리적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네. 외국에 가봐요. 인도, 태국 제가 많이 갔던 곳,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예배 형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다릅니다. 뭐 이래? 갑자기 놀랍니다. 끝났는지 모르게 끝났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며, 그렇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찬양하며 준비하는 게 지금 뭐예요? 성령님 임재하세요. 나는 성령님의 통치에 항복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성이 깨지는 게 뭐냐? 교리적으로. 아니 무슨 예배가 이래? 그런 거죠. 예배가 간단하게 들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다. 어느 곳에다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지. 순서가 충족돼야 된다. 그것은 틀린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 힘을 왜 믿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측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서 상 주시고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측정하고 계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만에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지요. 왜 심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근심도 하시고

기뻐도 하신다는 사실 앞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거가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왜 물었어요? 일천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장수나 명예나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았어. 네가 원수 갚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나의 백성을 잘 섬기려고 구했으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감동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되 거기에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가 보장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들 때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며 바라는 바가 잘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거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못 갔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맨션을 지은대.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니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 됐음을 위해서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자꾸 멀어지는 거야. 자꾸 근심이 쌓이다 보면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만 서면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끝이 없어서 또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아멘 할 때만 신앙이 있고 나가서는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연장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오랫동안 그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인내를, 연단을, 오래 참는 거예요. 5초 정도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다. 안 들어. 뭐 그러냐고. 신비적으로 생각해. 성경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을

0: 배워가며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연약해서 못 지킬 것 같으면 도우셔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카운슬러 리더 해주시는 분 가이드 해주시는 분 나의 변호자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야.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0: 아멘.
1: 아멘.
0: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인격적 행위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젠틀하세요. 부드러우신 분이야. 네가 마음을 열면 나는 네게로 들어가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시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믿어지도록 안내하지만 거부하면은 그분의 카운슬링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그래서 죄책감에 눌릴 때에 예수가 있지 않니?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 밖에서 대화를 요청하는 거야. 벌써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놓으니 생각나게 할때 대화를 요청하는 거야. 받아들이겠니? 주님이 내게 문 두드릴 때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야.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가고 담대하라. 감화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화를 시도하시는 거지. 주께서 내게 대화를 시작할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오셨네. 그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네, 인정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 내가 받아들이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지. 세상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글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레마의 음성이 다듬어지고 들려진다고 다 하나님 음성은 아니겠죠? 행여 우리는 말씀을 지나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항상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도하러 오실 때이 대화를 받아들이면 증폭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것만큼 증폭되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아는 없고 나는 항상 아멘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틀려도 맞습니다. 틀려도 맞다는 얘기는 내 감성, 감정, 내 이성적으로 볼때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여, 이 세상 만물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간섭하고 계시고, 삼삼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실 정도로 다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간섭하심이 옳습니다. 사랑하심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간섭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과 나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 같으면 기록된 말씀을 들춰가면서 분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귀와 성도님을 가장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쳐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근심하실 수도 있고 그 성령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여러분들이 원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나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볼때 그렇다는 사실을 절제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이 땅에서는 육으로는 손해가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도 받아, 멸시도 받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심지어 교리적으로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하시고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화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고 받은 자만이 하는 것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모르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자칫 핍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을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거의 인정 안 해요. 인정해도 알았다 그냥 그러고 말뿐이지. 근데 말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랑.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을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그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비밀은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야.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두양 육대주로 하나님께서 끌고 다치며 사용하신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좋겠네. 어머어머 감사하네. 만에 하나 혹 그럴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말씀은 하나님과 그만에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이 옳을까 틀릴까? 거의 틀려요. 감추라. 너와 나만의 이야기야. 너와 나만의 사랑의 스토리야. 그것은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지, 받은 자만이 하는 것이지, 들은 자만이 하는 것이지, 몰라.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감화 감동 받았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잠잠할지어다 하며 이루어져가는 단계 단계를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는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갇힌 비밀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비밀답게 간직할 수 있는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그 일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과 나사의 비밀을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발견한 데는 발견한 자만이 아는 비밀은 아는 힘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자는 위를 못하죠. 발견한 자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았대요. 그래서 그 밭을 샀대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니 저 집을 왜 팔아? 저 밭을 왜 사? 의문이죠. 나중에 무엇을 알아요? 그밭 속에 감춰진 비밀을 캐서 그가 눈을 떼 어쩌다 저 사람이 그토록 해댔지? 그런 의문을 갖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말해달라 하면 말해준 줄 믿겠냐고 믿겠다고 하면 그때 정도 말할 수 있겠죠. 부름받아 간증도 해줄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잠잠하라. 네가 말할 건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라.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심임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카운셀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지만 감각이 없어 안 들어요. 그러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오시되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양심을 두드리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죠. 굽어돌기도 하죠. 그러나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들어. 신앙생활은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교회는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교회 성도들은 말이야. 얼마나 설국거리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당신은 가짜야. 속으면 안 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기를 속히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들려요? 성령님의 소리가 오늘 도전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성령님 소리인가? 생각은 해봐요. 성령이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인정한다고 했는데 노래는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요.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오.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오. 뭘 안다고요?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신다니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니까. 너 그 말하는 것이 맞니? 내가 그 말할 때 내가 기뻤다? 그 말을 그냥 들을래? 분별할래?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분별해라.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니? 틀리니? 네가 생각하는 추억에 관한 이야기가 맞나? 틀리냐? 매사에 하나님 성령은 거룩한 영이어서 거룩함을 측정하고 거룩함의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음성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0: 자꾸 가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터치하신다고. 성령님이 터치하고 하신다.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 내가 잘못 들었으면 수정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며 자꾸 나를 조각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원죄로 말미암아 고장났습니다. 고장난 내 모습을 절단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피조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고쳐가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어. 새 것이 됐어. 새 것이 된 존재로서 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들여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2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게 정말 된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이뤄지거나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간절히 기도했던 소식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 응답처럼 찾아왔을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와,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성경에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70년.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어느 순간 기대하는 것조차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 오래 기도해서 이제는 마음 한편에 내려놓은 것.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포기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내 눈에는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언젠가 우리도 활짝 웃으며 정말 꿈꾸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큰 일을 행하신 예라모십의 힘찬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한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잘 꺼내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조금씩 지칠 수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 맞다. 나 그런 것도 기도했었지.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날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 했던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오래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까지. 응답이 더뎌지면 어느새 나는 잊어버려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

며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넣어두었던 그 기도의 제목 오늘은 다시 한번 꺼내보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 그날에 꿈만 같다고 고백하는 그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0년이라는 기다림 끝에 꿈꾸는 것 같은 날이 찾아왔잖아요. 응답이 늦어 보여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김영범의 찬양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3기, 3기죠. 네, 3기 찬양 같이 했고요. 아, 그리고 김명선의 곡으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기도,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이루어진 우리조차도 가물가물 깜빡하고 잊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성경 속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잊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5804번님이요. 저는 10년 넘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교회 가자는 말도 잘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니까요. 10년 넘게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초대도 해보셨고, 이야기도 해보셨고, 그 가운데 갈등도 있으셨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포기했던, 잊고 있던 그 기도의 제목 다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나란히 예배드리는 날을 꿈꿔봅니다. 아멘. 그래요. 꿈꾸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분도 함께 믿음의 가정 이뤄가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2490번님도 가족의 회복을 위해 몇 년째 기도 중입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서 요즘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끝에 아, 그

해방의 기쁜 소식 이야기에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네요. 다시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이죠. 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뭐 바로 그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힘든 일도요. 그 일을 거쳐가는 광야의 길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천국 길.

부침이 있으셨잖아요. 네, 정책이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네, 또 그런 순간이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또 이 고비를 넘겨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늦깎이 대학원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으니 감사가 밀려온다고 1724번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다고 주셨어요. 멋집니다. 네, 늦깎이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이야, 멋집니다. 축하드려요. 0113번님이요. 사무엘 같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딱 맞는 딸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딸을 선물로 주신, 정말 꿈만 같네요. 네. 저는 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네,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는데, 네, 하나님은,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6902번님, 나라사랑축제 어린이 단원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7시에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나라사랑축제가 열리죠. 내일은 익산에서 열리고요. 여수, 익산 이렇게 오늘, 내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합창 단원들 700여 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안전하게 공연 잘 마치기를, 또 이동하는 길 가운데도 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자리에 가실 거예요. 가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가지 못하시더라도요, 오늘 저녁 7시부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또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같이 해볼게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천사 같은 아이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두 곡의 찬송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마음 한편에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꺼내보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며 고백하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또 기도를 회복시키실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넷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넷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신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에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운동하면서 흘렸던 땀이 시원한 바람에 금방 식더라고요. 에어컨 바람과는 다른 자연 바람만이 주는 시원함이 있죠.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자연이 주는 시원함을 똑같이 담아낼 순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지혜와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내 생각과 방법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0: 목사님 네. 창사 70주년 또 광복 81주년을 맞아서요. 바로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사실 열립니다.
1: 네.
0: 8월 13일인 오늘은 여수에서 진행이 되고요. 8월 14일인 내일은 익산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나라사랑축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을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함께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 빼앗긴 땅을 찾아오며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향하여 희망을 잃지 않기를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0: 주여.
1: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0: 아멘.

0: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십자가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짐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대로 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사랑 축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손영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0: 아멘. 오늘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264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작은 사업장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상담하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요. 삼성동, 성북동, 또 남산동 주택, 이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이어서 설계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제게 제안된 마감재가 8월과 9월 중에 발주처에 잘 선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납품될 수 있도록 간절한 중보 부탁드립니다. 라고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이륙사인님께서는 예전에도 교회에 어떠한 수련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1: 네.
0: 네, 오늘도 이렇게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이륙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이륙사님, 이런 어떤 이 모든 비즈니스와 이 사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우리 이제 청취자분 2642님의 그 직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신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하나님께 신을 벗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더 할 때에 이 하늘 보좌에 있는 재정 창고의 그 기름 부으심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자, 이것을 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예배, 그 친밀함을 더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약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 속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행사를 아시고 그 천하만민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며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2642님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 일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일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이 일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짐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늘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륙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주님, 그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관계와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하나 맺고 끊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특별히 일하는 그 현장의 시간이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행사를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면 어느 누구도 또한 열 수 없음을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642번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도 우리 2642번의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갈 거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정어머니께서 두 달에 걸친 대학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검사 끝에 조직검사 결과 발표를 듣는 날입니다. 부디 교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엄마의 현재 상태를 잘 설명해 주시고 연세가 81세신데요. 항암이 필요한지 다른 것으로 치료해 나가야 할지 잘 판단하셔서 어머니께 정확한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 잘 결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폐암이시고요. 어머니는 혈액암이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절에 너무나 열심히 다니세요. 부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몸도 몸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먼저는 우리 7087님 보내주신 것처럼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구함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아버지께서 폐암이시고 어머니는 혈액암이시라고 하셨는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 7087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병을 낫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 우리 7087님이 어머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엄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를 믿고 특별히 만날 때에 먼저 어머님을 잡고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영이 있죠. 무속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파쇄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어머님을 만나면 어머님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거나 생각이 맑아지거나 아니면 몸이 편안해지거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서 엄마 잠깐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시고 나서 엄마 어때? 기분이 어때? 뭔가가 달라졌어? 계속 물어보시고 조금 좋아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하실 거야. 계속 이 기적과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어떤 기적적인 일들, 표적을 보여주면서 엄마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시잖아. 엄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 하나님 앞으로 가자. 이렇게 어머님을 계속해서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도 이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우리 자녀분께서 7087님께서 계속 선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나아도 그냥 나은 것이고 아파도 그냥 아픈 것으로 그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7087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엄마를 붙잡고 있는 무속의 영들, 우상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어머니를 잡고 있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는 영들은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온전히 하나님의 빛이 선포될지어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깨끗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엄마와 아빠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성령의 불에 다 태워져라. 성령의 불에 지금 다 태워져. 지금 다 태워져. 폐를 잡고 있는, 폐를 덮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폐를 잡고 있는 먼지와 그 찌꺼기들, 염증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긁어져라.
1: 아멘.
0: 다 긁어져 내려와. 깨끗하게 되어져라.
1: 아멘.
0: 그 가운데 새로운 공기로, 새로운 호흡으로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호흡할 때, 내가 숨 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모든 폐, 모든 혈액, 그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묶임 받고 파쇄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라. 지금 성령의 불에 다 태워져. 다 태워져. 깨끗하게 태워져라. 염증
1: 아멘.
0: 다 태워져. 다 태워져라. 지금. 지금 혈관이 더 깨끗하게 되어져. 하늘에 있는 생명수의 기름이 더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혈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혈관들이 깨끗하게 되어짐을 선포하노라.
1: 아멘.
0: 주님, 주께서 더 임하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추시고, 주님,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십시오.
1: 주여.
0: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087번님,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분명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승리함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저희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90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샘 교회가 어제 미얀마 선교팀이 선교를 위해서 떠났는데요. 목사님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다치지 않고 잘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께서도 선교에 다녀오셨잖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하늘샘교회는 미얀마 선교를 떠났다고 했는데 목사님 그때 어디로 가셨다고 하셨죠?
0: 파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1: 아, 네, 파키스탄. 이 하늘샘교회의 어떠한 선교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샘교회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하늘샘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증인으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 땅을 점령하며 나아갈 때에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들을 깨뜨리고 그 땅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며 돌아오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미얀마에 있는 불교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미얀마에 있는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또한 군부의 독재와 억압하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미얀마 가운데 많은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게,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안겨주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무엇보다 다시 한번 명한다. 그 땅에 있는 우상형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이 하늘샘 교회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일곱 영들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다녀오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몸에 신체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씨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어 그곳에 영

0: 온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하늘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교회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저희도 우리 미얀마 하늘샘교회 미얀마 선교팀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813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17년 전 소천하신 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요즘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의 건강과 신앙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부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 남편과 아들을 위한 기도가 지금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소천하신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0: 네.
1: 또 보니까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아드님과 남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0814님 나아가실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0814님,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부르신 일들 앞에서 우리가 슬프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에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때만 돌아오면 이것이 우울로 가게 되는 것인지 우리 0813님이 하나님께 좀 더 물어보시면서 그것이 우울이나 어떤 다른 부분이라면 이 우울의 영들을 계속 파쇄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어머님의 소천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도 있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러면 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자꾸만 생각이 나고 잘못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상처로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1: 주여.
0: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금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0813님 그 가운데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십시오.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0813님 잡고 있는 우울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파쇄될지어다.
1: 아멘.
0: 우울의 영들 지금 다 빠져라. 다 빠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것이 그리움이나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만 우울로 미안함으로 자책함으로 들어가는 것들 지금 다 나와라. 자책함을 잡고 있는 영들 지금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생각들을 잡고 있는 우울의 영들 지금 다 나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다 나와.
1: 아멘.
0: 다 나와. 성령의 물에 다 태워져라. 지금 다 태워져. 다 태워줘. 우울의 집들이 다 깨져라. 지금 17년 동안 집을 지어왔던 우울의 집들, 우울의 영들이 잡고 있는 그 집이 지금 다 깨져라. 지금. 지금 성령의 검으로 집들이 다 깨져. 다 깨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임하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그 평강으로 더 기름 부으십시오. 샬롬의 기쁨이 지금 더 부어져라. 지금 더 부어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에, 온 혼에, 온 영으로 더 부으십시오. 더 부으세요. 더 사로잡으세요. 주님, 주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응답받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 우리 어머님 계신 그곳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어머니가

0: 받은 그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을 위하여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아버님과 또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어머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본받아서
1: 주님.
0: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또한 어머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더 신뢰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지금 기쁨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1: 아멘.
0: 희락의 영이 지금 더 부어질지어다.
1: 아멘. 아멘.
0: 평강이 더 부어질지어다.
1: 주여.
0: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지금 더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 주님.
0: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각의 보혈이 지금 더 부어져라. 생각의 보혈이 부어져서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울로 가는 그것이 지금 다 끊어져. 다 끊어져라.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검으로 다 끊어져라. 지금.
1: 아멘.
0: 지금 완전히 끊어져라.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져. 그 그리움이 하나님께로 하늘로 연결되어져서 하늘과 맞닿은 자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813번님 분명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아버지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이 돼서요.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메로니컬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0: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과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9507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신랑이 다니는 직장 경제가 회복이 돼서 직원들도 다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9215번님께서는 남편이 요즘 계속해서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 하는데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과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8월에 일이 잡혀 있지 않아요. 8월 한 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직장 생활과 이런 현실의 삶 문제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9507번님과 9215번님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더불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9507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인본주의의 영들,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 내 힘을 의지하는 것들,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파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의 일들, 그 회복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9215님 계속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많은 분들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경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경제의 문제, 우리의 모든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운데 우상 타고 들어온 가난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0: 아멘.
1: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열려지고 회복됨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불어 열려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먹이시는 만나, 오늘 하루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메추라기를 내가 기쁨으로 먹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내가 작은 것이라도 여호와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청취자들,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0: 주여.
1: 주님의 날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0: 주님,
1: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하늘 창고에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은요, 더 테이블 교회 장승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요, 내일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사부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8: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

0: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터를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가 차기 총회장에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과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국내 단일 대학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90명의 의료봉사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찬 뱅생 씨가 취임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터를 복음전도의 현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52차 CBMC 한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한솔 PD가 전합니다.
1: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CBMC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CBMC 회원과 해외 한인 회원 2,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겁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가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의 토크 콘서트, 보나콘 공동체 강동진 목사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또 CBMC 회원들의 간증,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의 집회 등 주요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1951년 한국 CBMC가 시작된 대구에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회원 간 교류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대회 장세호 대회장입니다.
2: 시대적인 조직이다. 또 거룩한 조직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에 힘쓰는, 선교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한국 CBMC 한국대회는 매년 CBMC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터와 삶에서의 성경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장한솔입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가 차기 총회장에 이승수 양문교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백석 총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백석 총회 회관에서 제48-3

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 부총회장인 이승수 목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1부총회장 임석순 목사와 제2부총회장 이정기 목사, 장로부총회장 신맹섭 장로도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함께 추대됐습니다. 이번 임원 선출은 지난 2월 교단 통합과 안정을 위해 5년 연장을 결의한 선거특례법이 처음 적용된 결과입니다. 금권선거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후보 전원이 경선 없이 정책자문단 지명으로 임원에 올랐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돈을 멀리하고 인품을 갖춘 이들이 총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차기 회장단은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주민 선교위원회 신설 안건과 함께 총회 공직자와 노회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 과천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과천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 신천지 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건축물 변경이 관련 법의 취지에 비춰 사실상 용도 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결국 과천시가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위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다툼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 별양동의 한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문제, 주민 민원, 지역사회 갈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법원이 고양시의 신천지 건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최종 불허한 바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국내 단일 대학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90명의 의료봉사단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스와티니 두 나라를 돌며 현지 주민들을 진료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에스와티니에서는 병원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과 수술을 집도하며 남아공 지역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 스크리닝 실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교육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신대 의과대학은 또 에스와티니 기독의과대학과 학술문화교류 협약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순 병원장은 장기려 박사의 설립 이념을 잊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긍휼을 베푸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대 보금병원의 아프리카 사역은 지난 2000년 남아공에서 시작해 2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로 파송한 의료 선교사는 올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신임 사무총장에 말레이시아 출신의 찬 뱅생 씨가 취임했습니다. 올해로 64세인 찬 뱅생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취임했으며 2년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찬 사무총장은 지난 1988년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세계 기독학생연맹 실행위원과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청년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에큐메니컬 운동에 몸담아왔습니다. 찬 사무총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임 사무총장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발자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리의 무게가 크다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의 여정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접어들면서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예상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29도, 습도는 62%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0: ABC.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심심해.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주담교회 정형곤 목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저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시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쳤던 카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없다고 하여서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워치가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둘째 딸이 차 뒤 좌석에서 워치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빠, 시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제는 그 시계를 고이고이 간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손목에 잘 차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의 잃어버린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동전

열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른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마침 흉년까지 들었고 그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제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던 그에게 처음으로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도 결국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배고픔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기 위한 방도를 찾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집까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늘 동굴 밖에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살진 송아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아버지와 그 집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던 시기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저도 가출하였던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을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으니 학과 사무실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기업에 추천 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취업하라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여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모 대기업에 충동적으로 서류를 내고 한 2, 3년 직장생활을 하고 신학대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서울 여의도 쌍둥이 빌딩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하지만 제가 신학대원 준비를 하느라 일반 대기업 면접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치를 수가 없었고 횡설수설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밤차를 타고 서울에서 진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니 저희 어머니는 밤새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어머니는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 준비를 하자 마음을 먹고 다음해인 1994년도에 신학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눈이 빠지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에 온 지가 10년가량 되어 가는데요. 10년 동안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는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때 울산에 남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였던 고등학교 동창을 전도한 일입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제 생에 처음으로 경찰서를 제 발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장실에 가서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대학 다녔을 때는 교회에 잠깐
다니기는 하여

0: 했지만 경찰이 근무지를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고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였고 성경책을 선물로 하였는데 전도를 받고 그 친구가 그 주부터 제가 심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무관으로 승진하여서 북경에 있는 경찰 주재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친구를 울산에서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는 방황하던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특별히 50대 남자들이 교회에 여러 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 후반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에 실패도 겪고 수십억 원의 빚도 져보고 참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반백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50대 후반의 성도 캐나다 이민을 가서 이민교회 다니다가 울산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18년 만에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온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은 아니고 18년간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은 세례받은 다음 날 울산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그의 삶도 안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참으로 줄이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성도님도 참 고달픈 광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세례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좋은 직장도 얻어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은 고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눈이 빠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잔치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 갈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5만 명의 청년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전쟁터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군인을 보내기 위해서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5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가운데는 누군가의 아들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차에 몸을 싣고 전쟁터로 보내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는 소문이 났어요. 군대나 외화를 벌러 해외에 가는 걸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며 힘써 찬양하기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북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출발해 볼 텐데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어디서 그 소망과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문자 출석 체크 그리고 신청 찬양도 함께 기다릴게요. 샬롬 노래 선교단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어플리케이션으로 세종에서 문자 주셨어요. 점점 더 악화되는 세상에서 더 빈곤하고 힘든 북한의 젊은이들이 목숨값 때문에 가는 현실에 기도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파병을 보내게 되면 북한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OAP데이 오늘도 출첵 완료입니다. 5852님 반갑습니다. OAP데이 하나님의 딸 우리 PD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던 1370님 문 형제님이실까요? 자매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딸 혹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1370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수원인데요. 지금 나라사랑축제 가려고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와, 수원에서 가시려면은 거리가 꽤 될 텐데 OAP데이가 끝나고도 쭉 계속 쭉 가셔야 될 텐데 가시는 길도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남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0541님, 아멘. 우리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도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같이 듣고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 선포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8865님, 부천에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중랑구에서도 1032님 와주셨어요. 강릉은 지금 비가 오나 봐요. 강릉은 비가 오는 날씨인데 가뭄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의 모든 백성들 그 메마른 마음에도 단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트를 5개나 보내주셨어요. 5276님, 와, 이렇게 단비를 위한 오늘의 이 기도에 선물을 또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5276님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에도 오늘의 담비와도 같은 선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또 올려드리고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과 또 복음통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시간 찬양 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군 입대를 한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도 방송 듣고 계실 거고요. 군대를 막 전역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입대를 앞둔 분들도 더러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보통 여러분은 언제 또 군을 다녀오셨을까요? 그리고 몇 살 때 보내셨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의 그 청년들은 북한에서는 군 입대를 몇 살에 할지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이 검사 통지를 받고 또 이후에 입영 시기가 정해지면서 통지서를 받는 구조로 돼 있죠. 근데 북한은 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조금 더 이릅니다. 만 14세부터 군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가고요. 군 입대를 위한 신체 검사를 받은 뒤에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판문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인근 접경 지역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군인들 그리고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전쟁터로 보내지는 군인들은 보통 몇 살에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운 문제니까요. 1번 만 15세, 2번 만 17세, 3번 만 23세.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정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는 몇 살 때 보통 군대를 갈까요? 만을 생략하고 보기를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1번 15세, 2번 17세, 3번 23세.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0584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파병되는 북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중보하는 전도 대상자나 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도 기도하잖아요.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이 뭘까요? 15세 때, 15살 때 군대 보통 들어갈까요? 17살 때 들어갈까요? 23살 때 들어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기다리면서

또 오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세요. 너무 이른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15세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2463님. 그쵸, 오늘 보기, 이 보기가 대부분 이른 나이기도 하죠. 15세일지 17세일지 23세일지. 여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좀 그 명칭이 달라요.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이 나이 때 보통 군인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군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샵 1069번 정답 보내주세요.

작곡자가 군병드라 피아 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북한의 청년들은 보통 몇 살의 군인이 될지, 군대 입대를 할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5살에 갈까요? 17살에 갈까요? 아니면 23살에 갈까요? 보통 우리나라는 19세가 되면 이제 통지를 받고 나서 이후 차차 진행을 하는데, 북한에서도 14살 때 통지가 군 대상자 이름으로 올라가고요. 이후에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바로 입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살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볼 텐데요. 아직도 응석풀이는 저희 집 둘째를 보니 아직도 아기 같은데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군대에 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신데, 4915님. 군대에 다녀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힘든 군대 생활 중에 종교활동 때 예배드린 감동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북한에서도 저와 같은 감동이 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4915님. 근데 북한에서도 통신병으로 군대에 가신 분들은 통신병 중에서도 뭐 잠수함의 라디오, 잠수함에 서로 전파를 타고 소통하는 이 라디오를 점검하는 그분들은 대부분 라디오를 접한다라고 통신병 출신의 어떤 북에서 온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라디오 주파수를 자유롭게 이 헤드셋을 끼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갈지, 몇 살에 군인이 될지, 1번 15살, 2번 17살, 3번 23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와 주세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기다려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보통 몇 살에 군대에 들어가는지가 문제였는데, 정답은 2번 17살입니다.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는 17살 전후부터 군대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모든 이 17살의 10대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입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건강상의 이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진학하도록 추천받은 일부 학생들, 그리고 또 공식적인 면제 제도는 아니지만, 북한은 뇌물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뇌물로 군 복무를 빼는 경우도 증언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늘 17살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둘째 손자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군대 보낸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7517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땅 가운데 공포 대신 평안과 자유가 그 삶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161님도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3037님

님, 15세라고도 해주셨는데, 15세 때안 가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만 14세부터 이름이 올라가고, 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가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17살 때 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줄한 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이호 사모님, 지금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어린 나이에 군대 간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1193님. 이 마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1577님. 그리고 그 어떤 한 줄도 없이 북한은 17살에 갈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던 7427님, 0886님과, 아까 20년 전에, 20년이 훌쩍 지난 예전에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던 4915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 바로 함께 해볼까요?

6878님이 북한군 입대는 만 17살이고 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복무기간이 조금씩 변화가 매 해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군 복무기간이 남성이 10년, 그리고 여성은 조금 다른데요.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이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일까요? 저도 남성과 여성의 복무 기간이 좀 거의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남성의 경우가 10년이고요. 북한에서 여성의 복무 기간은 1번 3년, 2번 5년, 3번 7년.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와, 아니, 도전해주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외쳐주셨어요. 3년일지, 5년일지, 7년일지. 일단 남성은 10년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몇 년일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누는 거는 지금 현 시점으로 가장 최근에 알려진 횟수예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조금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8년이었고요. 여자가 5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10년으로 늘어났네요. 2463님은 7년으로 도전을 해주시면서, 와, 이거 엄청 긴 기간이네요. 그쵸? 1732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년 넘는 기간, 근데 북한에서는 10년이라니요 하셨어요. 1번 3년인가요? 3번 7년인가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다양하게 또 나올 것 같아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로 오신 새싹회원분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북한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2158님 원래 알고 계셨던 보셨던 뉴스일까요? 진짜 젊을 때 많이 배우고 누릴 시기에 너무나 긴 시간을 북한을 위해 참 속상합니다. 북한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하거나 이런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나 아니면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성은 10년, 여성은 몇 년을 복무를 할지 북한에서 이게 오늘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이 3년, 2번이 5년, 3년이 7년입니다. 정답 샵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OAP 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마 3번 7년일까요? 꽃다운 청춘을 군에서 보낸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시면서 8781님도 도전을 해주셨고, 북녘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기도원에 와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철원에 계시는데 또 군대 훈련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해요. 와, 또 생생한 기도로 6947님 함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도전 #1069번으로 계속 기다릴게요. 조금 짧은 7년 아닐까요? 이렇게 답만 보내면 안 되더라고요. 5337님 그럴 리가요. 답만 보내셔도 오늘 꼭 선정해 드릴게요.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양 함께하면서 정답을 2분만 더 기다릴까요?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몇 년 군 복무를 할지 남성 10년으로 알려져 있죠. 1번 3년일까요? 2번 5년일까요? 3번 7년일까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어요. 0091님. 3번 7년입니다 하셨는데 정답 7년이 맞습니다. 7년. 5년 아닌가요? 될 때까지 보내봅니다. 3775님.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전해주세요. 정답은 3번 7년입니다. 제주입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 살 것 같아요.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5995님도 남자가 10년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여자는 3년으로 줄인 건 아닐까요? 저도 여군으로 6년 반 근무하고 퇴역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북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교로 근무를 하신 분이실까요? 정답은 틀리셨지만 우리 너무나 고생하신 이 지난 사연을 남겨주시니 어찌 제가 안 드릴 수가. 5995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3번 7년이요 라고도 보내주신 6925님 정답입니다. 오늘은 짧게 짧게 보내도 제가 많이 많이 선정한다고 했죠. 3324님 3번 보내셨는데 저희 새싹현이세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아, 5년에서 7년으로 바꿉니다 하셨던 7254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여성들이 오랜 시간 또 고생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577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시간에 나누는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내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리고 10년 동안 복무하는 북한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극동방송을 들은 증언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 간증들도 참 많거든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승리의 7년과 승리의 10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복음 통일되어서 우리 꿈을 꾸는 나이에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결혼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보통은 군대를 나와서 다 복무를 하고 나와서 20대 중반, 20대 후반대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 군인들을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전쟁터로 보낸다는 거죠. 10대, 20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쩌면 아빠와 엄마일 수 있는 이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들에게도 일상이 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더 선정해서 따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북한 땅이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6925님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생방송 OM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

0: 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셨습니까?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노예된 상태에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단순히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큰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험난한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고유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그 화려한 가나안의 그 문화에 동화될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쳇바퀴를 다람쥐처럼 우리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그런 관행에 우리가 눈 감을 때도 있지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크고 작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평일에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예배는 훨씬 예배당 우리 주일 예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생존 방식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거룩한 유혹과 압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 복보다는 하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하에는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드비를 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승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슴 벅찬 승리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드빌의 옛 이름이 기리앗 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책의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책의 성읍. 지혜와 학문의 중심지였다는 거죠. 가나안 남부 지역의 학문적, 행정적,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거죠. 이곳을 친다는 것은 가나안의 지혜와 사상의 핵심을 타격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전투였던 거죠. 이 전투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백전노장이었던 갈렙이 이끌었습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퍼졌을 때 그때 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지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든 거죠. 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불꽃의 인도를 따라 갔던 겁니다. 그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거룩한 도전을 한 가지 제시하죠.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도시 드비를 점령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악사를 아내로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 도전에 갈렙의 젊은 조카였던 온니엘이 도전을 합니다. 용기를 내지요.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드비를 점령합니다. 갈렙의 이 불타는 믿음이 혼자에게 머물지 않고 후세대인 온니엘에게까지 아름답게 전수되는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약속을 지키지요.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가 막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했다기보다는 이 딸을, 소중한 딸을 믿음 좋은 청년에게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여호와를 향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영적인 거인이 있다면 그에게 내 딸을 주어야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또 고대 근동에서는 딸을 또 결혼 대상을 정하는 일이 아버지에게 있는 하나의 특권이고 권한이었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는요 여성들이 형편없는 남자들과 결혼해서 참 불행한 운명을 겪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악사는 참 행복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결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나 지도력에 있어서나 탁월한 남편을 만나는 복을 누린 것이지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런데 여러분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요 악사도 참 만만치 않게 스케일이 큰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당차고 대범한 여성이다라는 게 밝혀지죠. 악사는 남편을 설득합니다. 아버지에게 땅을 요구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땅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땅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악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전쟁의 본질이 어떤 개인의 땅 따먹기가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그 중에 영토를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또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이 또 구체적으로 가서 정복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땅을 요구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룩한 소망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때로는 속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거야. 그러나 내 내면의 저 깊은 심층에는 나의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결국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악사는요 땅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중한 요청을 다시 합니다. 시집을 가려고 이제 나귀를 탔었는데 그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 갈렙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움찔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또 뭘 또 달라는 거냐. 딸은 다 도둑이라고 하더니 아우, 이 딸이 만만치 않은 딸이구나. 뭘 달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가 준 땅은요, 남방 네게브 사막 근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햇볕에 갈라지고 모래바람이 부는 척박한 사막 근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악사는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에서 물리적인 환경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분명히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그 복을 구체화시키는 샘물을 요구한 겁니다. 샘물은 요즘으로 치면요, 유전이나 금광처럼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지요. 아버지 남쪽 땅으로 가는데 남쪽 그 땅에 가면 샘물이 더 중요합니다.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샘물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딸의 이 대담하고 당돌한 요구 앞에서 아버지가 불쾌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버지는요, 기뻐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향한 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악사가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악하게, 아이고 참 영악하구나, 샘물까지 요구하는 걸 보니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게 나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보다는 아버지는요, 아버지 나에 대한 그 신뢰를 딸이 가지고 있구나, 그 점을 좋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악사의 행동을 좋게 본 것이죠. 사사기 저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악사와 아버지 갈렙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악사의 행동을 칭찬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악사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독자들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위해 얼마든지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악사와 아버지 갈렙은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던 거죠. 서로 친밀한 부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사는 남편과 자기 자신과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정중하게 하지만 가감없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사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과 미래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악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여기면서 생생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1과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고 또 타인과의 관계다. 자연과의 관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월한 배경과 조건을 후세대에 물려주지 못할지 몰라도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친밀감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는 부모요 기성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도 살리게 되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에게 이 겐 사람들이, 이 겐 사람들이 모세의 그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이거든요. 이드로라는 이 모세의 아내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래 머물던 곳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아시스에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유다 자손을 따라갔다는 거죠. 전쟁을 하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척박한 황무지의 유다 족속과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살기 좋은 동네보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동네를 택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무슨 뜻입니까? 학군 좋은 곳보다 교회 근처로 이사했다라는 뜻인 거죠. 개인 족속은요,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너희 따라가냐? 우리는 안 간다. 하지만 나중에 모세의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을 징벌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전쟁한 것이 아니라 개인 족속을 비롯한 몇몇 이방 족속이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드로 한 사람의 결단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의 대열에 서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자 한 족속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동등한 그런 수준의 복을, 그런 수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 중에 홀로 믿는 분이 계시지요? 가족 구원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참 지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믿음을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버티시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락한 세상의 복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의 은혜를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악사가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지요. 그러면서 샘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척박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자원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로 세상의 조건 대신에 생생한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천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핑계와 타협이 섞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가요,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전쟁하러 올라갔지요. 산지로 올라가서 차례차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밧을 점령했고 진멸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도 점령하고 진멸했습니다. 특히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스밧을 이름을 바꿨는데요. 호르마라는 말은 쓸어버리다, 완전히 제거하다 라는 뜻의 헤렘에서 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는 뜻이지요. 그 땅의 거민들을 잘 쫓아내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19절에서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9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문장을 살펴보십시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순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골짜기의 주민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천대, 백, 뭐 만대 가지고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물론 철병거는요, 위협적인 무기였죠. 당시 골짜기에서, 즉 이건 평지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하던 무적의 탱크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 아닙니까?
여리고성

성을 무너뜨리신 분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철병거라고 해도 손쉽게 부서지는 장난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맞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골짜기 주민들도 철병거와 상관없이 다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문은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였고 눈앞에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병이 다시 도진 겁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신앙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 앞에 겁을 먹고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이야, 그런 불신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밤새 통곡하며 우리 망했다,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병이 철병거를 핑계로 다시 도진 겁니다. 도전도 해보지 않고 철병거는 못 이겨 핑계를 댄 거죠.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로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유를 갖다 댄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싸웠다면 철병거는 그들의 전리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 앞에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온갖 것이 다 불순종과 타협의 핑계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갈렙 같은 소수도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왔던 그 장본인 아낙 자손들을 몰아냈지요. 그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점령했지요. 또 심지어 아낙의 세 아들들까지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20절에 나오는 거죠. 다 같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지만 다수의 유다 족속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싸우기를 겁낸 거죠. 거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특히 베냐민 자손은요, 여부스 족속을 안 쫓아낸 거예요.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쫓아내지 뭐. 나중에.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한 달, 두 달, 1년, 5년, 결국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3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까지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 가나안 땅 정복 시작 때부터 사사기 기록할 때까지 약 300년의 기간이거든요. 21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현실을 핑계로 순간적인 타협을 했더니 결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도시를요, 나중에 수도가 되기까지 하는 이 거점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가나안 족속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들의 음란한 문화,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그들의 사악한 문화에 자기들이 노출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노출, 수백 년 동안 노출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적들과 이웃으로 지내자고 하며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 고생하기가 싫은 거죠. 아, 또 싸워야 돼. 또 칼을 갈아야 돼. 또 화살 만들어야 돼. 또 훈련해야 돼. 아, 귀찮다.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 멈추자. 그들 쫓아내는 것은 그냥 하지 말자.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드는 일은 그냥 하지 말자. 쫓아내거나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면 좋지 않냐.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지 않냐. 여러분, 전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지요. 아무리 그들이 사악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들을 노예로 부려 먹으면 얼마나 좋냐. 농사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가사일도 시키고 농사, 농기구도 만들게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경제에 유익이 되겠냐. 경제 논리였던 거예요, 결국은. 경제 논리. 그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심장부에 존재하는 영적인 독버섯을 제거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한 거지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순종을 못합니다.
아니 다들 저렇게 사는데 왜 저만 갖고

0: 꼭 그러세요. 직장 생활을 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가 현실을, 현실의 철병과 앞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아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되죠. 종교생활이라는 벽지로 벽에는 곰팡이가 있는데 그냥 그 벽지로 발라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이 있고 물질 숭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집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원망과 비난이 있고 분열과 파당이 있는데도 없는 척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동거하고 있다면요, 그래도 우리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망치를 꺼내야 되는 거죠. 죄의 벽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표백제로 곰팡이를 제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죠. 그러려면 핑계와 타협 섞인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려는 사생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은 결국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같이 그들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치명적인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독버섯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병거를 핑계대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 이상은 못합니다. 절반은 순종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속화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장벽과 상처를 핑계대는 합리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했던 내면의 죄악을 말씀과 성령으로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 간에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해보자. 우리가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보자. 그게 목장 모임이 필요한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 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 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절을 맞이할 때 극동방송은요 매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을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를 개최합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전남의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또 내일은 같은 시간입니다. 7시 30분 전북의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특별히 무대 주인공은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이에요.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면 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웅장한 합창과 화려한 율동 등을 선보입니다. 작년에는 인천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원의 아이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창원에 사시는 분이 인천까지 가셔서 그 축제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시고 지금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큰 축제를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에서는 또 어떤 천국잔치가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이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이 뜨거운 여름 이제 선선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지만 뜨거운 여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과 율동 준비했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과 내일 나라사랑 축제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여수와 익산으로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천국잔치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전도 대상자들도 분명히 가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 중입니다. 1732번. 초등학교 6학년이 여름방학 동안 극동방송 본방 사수라. 야, 이거 우리 1732번 이 선물 줘야겠네. 선물 줘야겠어. 어느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가요? 야, 우리 이름하고 주소 한번.

만 남겨주면은 좋은 선물 보낼게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방학 동안 본방사수라. 야. 자, 포항에서 여수로 가고 있다고요? 9072번님, 우리 딸 예나 마지막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을 경험하길 응원 기도한다고. 크, 예. 자, 여수로. 오늘은 여수, 내일은 익산. 나라사랑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아산에서 함께 하시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23번님,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이렇게 또 양평에서도 네,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찬송가 우리 함께 나눴는데, 복음성가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좋아하는. 자, 여러분의 신청곡도 제가 받을게요. 신청곡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 3시 시간대, 지금 3시 7분인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시간,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고,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어플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 앱, 거기서 앱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극동방송 어린 합창단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예, 9982번님, 뭐 어린이 시간은 아니고요. 예, 어린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내가 이때 참, 이 여름에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여러분의 인생 찬양이 있으세요? 아, 여러분의 은혜를 또 나눠주시면서 그 곡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8472번님, 1년 방학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계신다고. 와, 그래요. 교회 방학 맞죠? 교회 방학 1년 하고, 8472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복귀, 잘 계약하셨어요. 우리 8472번님도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드릴게요. 혹시 이번 주에 저에게 안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교회 계약하신 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난

지난주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분들이 있고, 지지난주에도 통화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전주에서 운전하면서 5189번님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송 늘 감사하다고 8580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혹시 광야에 계시는 분들, 그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요,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723번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출장 가는 중에 5853번님을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출장 가운데서 또 들으시고 또 문자 주셨어요. 0258번님 부산에서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가 빨리 낫길 기도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곡인데요. 우리 4096번님 전도사 퇴직하고 남편과 건설 일을 하면서 세 달 동안 지금 쉬고 계신다고요. 자, 이 곡 우리 4096번님께도 보냅니다. 담대하라.

홍성선 담대하라.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0분 극동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53세 짧은 삶을 살고 간 새언니 보고 싶다고요. 우체국 들러 우편물 발송하고 회사 복귀 중에 완주 상관우체국 6090번님 전북이시네요. 완주. 네, 이렇게 또 언니를 생각하면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갖고 다시 건강해져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4419번님 그래요. 꼭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8714번님 15년 동안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대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인 이 곡.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0113번님.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보니까 청년, 청소년, 집회, 수련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사실 주인이 바뀌는 것, 신앙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꿔나가는 신앙입니다. 주인, 바로 왕이시죠. 왕이신 하나님, 박희봉의 목소리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높여드리시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박희봉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어요. 자, 보니까는 제가 이제 나라사랑 축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여수고 내일은 이제 익산이잖아요. 여수로 가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512번님은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여수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약 3시간 걸리네요.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땐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갔거든요. 새끼라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거나 영접기도 할 때 어찌나 눈물 나던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0: 전화로 전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푸시하며 마침내 영접으로 이끌어내는 분. 예, 진행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도 태신자 품고 있는 친구와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우리 512번님 여수의 나라사랑 축제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손녀 중국으로 떠난 지 9일째 됐어요. 손녀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위가 주재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도 학교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만남 축복이 있기를 기도 부탁하신다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녀들 잘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또 사연 주셨습니다. 자, 사연 가운데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분이 계시네요. 계약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009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는데요. 자, 우리 0092번님. 기쁜 계약의 소식을 알려주셔서. 자.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학 집사님,
1: 어디?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예,
0: 지금
1: 안녕하세요?
0: 방송 듣고 계셨죠? 예.
1: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어폰으로 직장에서,
0: 네.
1: 직장 근무하는데 오늘은 제가 귀 수술로 좀 휴가를 내서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0: 아, 집에 계십니까?
1: 네, 라디오 듣고 있었습니다.
0: 방송 듣고 있었죠?
1: 네,
0: 문자,
1: 스마트폰으로,
0: 장문의
1: 네.
0: 문자를 보내셨길래 제가 여기 읽어드리는 것보다 통화를
1: 네.
0: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연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저하고 통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통화는 직접 못 했고, 그때 마감 시간이어서,
0: 아, 방송 끝나고 저하고 통화했죠?
1: 끝나고 통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다음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때 다른
0: 네.
1: 분이 전화
0: 그렇죠,
1: 왔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자, 근데 보니까는 6년의 방학을 끝내고 컴백하셨다. 응? 그렇죠? 예.
1: 네,
0: 지금
1: 맞습니다.
0: 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교회를 나가셨네요.
1: 네, 세 번째 나갔죠, 벌써.
0: 네. 경기도 평택 신흥교회 나가셨어요.
1: 평택시 구도 그 신도시라고 있는 부분에
0: 네.
1: 신흥교회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된
0: 예.
1: 통합측교회입니다.
0: 원래 나갔던 교회를 나가신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환영해 주셨다고, 반가워해 주시고.
1: 이제 아시는 분들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환영하던지,
0: 네.
1: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0: 네네.
1: 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더 환영받았습니다.
0: 아내분도 교회 방학이었죠?
1: 같이 방학했었습니다.
0: 같이 방학했는데 같이 교회를 가셨죠?
1: 나갔습니다.
0: 할렐루야네. 와. 그때 통화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만 했던 것 같고, 남편 집사님, 그쵸? 예. 아내분도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어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6년 만에 그첫 예배.
1: 너무 감개무량했고요.
0: 예.
1: 뭐 사실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가고 보니까
0: 네.
1: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 어떤 뭐랄까, 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은
0: 네.
1: 그럼 차이가 없는 건데, 제가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0: 그니까요.
1: 처음
0: 그첫
1: 느꼈어요.
0: 발대기가 어렵잖아요. 나갈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1: 방학하신 분들이 거의 제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그런
0: 예.
1: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막 선물 드리면서 제가 조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첫 발대기가 힘드니까 등
1: 맞습니다.
0: 떠밀려가지고라도 이렇게 가시라고. 가셔면 이렇게 첫 예배 때 눈물 골물 흘리면서 집사님 얘기처럼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6년 동안이나
1: 못
0: 고민했을까?
1: 나왔을까?
0: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무리 그 혼자서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0: 네네.
1: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고, 또
0: 그럼요.
1: 죽음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다르다고 보거든요.
0: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 새끼라의 김인수 PD님, 사실 이름을 잘 기억 못했는데 김치보내면서 김인수 PD님이라고 써있는 거 보고
0: 김치
1: 이름을
0: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까? 선물 김치 받으셨구나.

0: 선물도 고급 선물이었고 너무 잘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그때 아내분 선물까지 해가지고 김치하고 소곱창.
0: 예, 그게
1: 그렇죠?
0: 보낸 게잘 받았습니다.
1: 참, 네.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혹시 아내분은 옆에 계십니까?
0: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나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아, 그래요. 자,
0: 그래서 이
1: 아내.
0: 방송 꼭 들어보라고 했긴 했는데,
1: 그래요?
0: 저는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0: 요양보호사는 일을 하기
1: 아,
0: 때문에.
1: 그래요? 예. 자, 아마 아내도 듣고 계신다면 아내도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요. 같이 저랑 한번 감사의 기도 드리실까요?
0: 그리스도 중이염으로 이번 주 지난 며칠 전에 기술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도 큰 위로가 되었고 네
1: 네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잘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제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축하의 꽃바구니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내하고 다시 한번 축하하시고 지금 아내 지금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0: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1: 자기야, 자기야. 자, 큐.
0: 병원에 와서 뭐죠? 간병하느라고 고생했고, 지난 세월 너무나 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축복의 그 기쁨으로 다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야,
1: 아내에게,
0: 사랑해.
1: 아내에게, 자기야 하면서.
0: 사랑해. 마무리 할게요.
1: 끝났어요?
0: 예.
1: 자, 그래요. 예. 우리 아내하고 다시 또 꽃바구니 받으면서 또 축하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귀한 또 일꾼이셨다면서요. 또 아내분이 두분다또 일꾼으로 그렇게 잘 교회 섬기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 집사님이 가장
0: 감사합니다.
1: 좋아하시는 인생 찬양 혹시 있을까요?
0: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왜이 찬양을 좋아하세요?
0: 항상 저희 아버님께서도 그 찬송을 즐겨 하셨고,
1: 네네.
0: 또 저희 할아버지, 제가 지금 사실 오랫동안 가족이 믿어온 신앙이거든요.
1: 네네.
0: 유산입니다, 사실 신앙이. 근데
1: 그렇군요.
0: 그걸 제가 6년 동안 어겨서 제가 교회 갔더니 상자 돌아왔다고 이렇게 농담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됐습니다.
1: 그래요. 이번에 6년 쉬고 나서 다시 예배, 다시 신앙생활은 그전과 달리 더 이제 단단해지실 겁니다. 단단해지고 이제 주위에도 이제 혹시 기회 되면 이제 전도도 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아멘.
1: 자,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보내드릴게요.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은혜 받고 있고요. 아들이 5년 방학인데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길 기도하고 계시네요. 약속했다고 1401번님 그 약속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또 사연 주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요양병원 3373번님 저번에 기도 그리고 그렇죠 기도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마지막 임종 전에 우리 영접기도 하고 찬송가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 목소리 들으면서 눈물 흘리셨던 하늘나라 가셨다고요. 그렇군요. 하늘나라에서 또 열심히 우리 극동방송 응원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30년 방학 후에 개학해서 6개월째 다시 교회 다니는 중. 와, 예전처럼 열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야, 5078번님 성함 주소 보내주십시오. 계약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30년 방학을 끝내셨네. 자, 새끼라 들으면서 퇴근길 너무 행복합니다. 5452번님, 고맙습니다. 9335번님, 오늘 축복받은 개학생 누구일까? 아까 평택의 유재학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 볼수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자, 오늘, 내일, 나라사랑 축제. 7시 30분. 라디오로도 생중계가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나라사랑 축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580번님, 20년 방학 끝내고 PD님과 약속한 지 1년 반 후에 대흥교회 등록한 지 5주차 매일 새벽 예배로 충만한 생활 이어가고 계신다고요. 아내도 함께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어우, 우리 8580번님도 제가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일단은, 자, 7230번님 듣고 계신가요? 응? 이 찬송 나오면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We Love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영접 기도를 들어도 눈물이 나네요. 늘 은혜로 듣고 계신다고 4096번님.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 만날 기회 있으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짧은 그 기도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늘 같이 나도 기도하고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구원받나요? 6348번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교회를 나가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긴장 많이 되겠어요. 제가 응원을 전합니다. 하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야 이렇게 또 보냈습니다. 운전 중에 제 메이트 극동방송 아까 대구에서 여수 향하신다는 극동방송 가족분 울컥 제 인생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6643번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끝곡으로 작년에 광복절 축제 바로 나라사랑 축제 언니랑 갔다 왔다고요. 너무 큰 감동 받고 오신 2061번님 그렇군요. 인천에서 했던 나라사랑 축제를 갔다 오셨나 봐요. 6593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날라리로 이 교회 저 교회 총동원 주일에만 초대로 다닌 제가 작년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지금은 목자로 섬깁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휴가 중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필사 중에 있으면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필사 노트 글씨도 잘 쓰시네요. 오늘 새싹으로 6593번님

날라리 해방. 날라리 끝내셨네요. 필사까지 하실 정도면요. 미지근했던 제 신앙,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으로 리셋하겠습니다. 9826번님. 그래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다시 주님을 찾아 기뻐요. 라고 9763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 다시 주님을 찾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상황보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죠. 자, 오늘 끝곡 아까 신청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저 조연출 김인수는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만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며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셨던 그 험한 십자가에 나를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여겼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 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한 후에 주전 500,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줘서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문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의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줄 태워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 쓰임 받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듣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하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하라, 저 말해라. 자꾸 선동시키고.

그래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감사로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주고 떠나가라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촥촥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에 이르러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성경과 철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철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의 외 어떤 종교의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존 버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회에서 죄적인 소명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아낸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설교한 자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런 수리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통으로 그 모래가 진주를 반하다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철로역정 외에도 거룩한 전쟁, 죄인의 궤적에 넘치는 은혜 여러 번의 그 기독교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게 곧 처형당하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보험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대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궤적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존 버넨은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족 구조

0: 구두꾼을 만나서 팔아서 가이스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천로역장입니다. 이 천로역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최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 어린 조카와 찰흙놀이를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황토색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면 다 말릴 때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요즘은 점토 색상도 참 다양하고 또 촉감도 좋고 오븐에 굽기만 하면 바로 도자기처럼 변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조카가 귀여운 동물을 만들었는데 빨리 완성작을 보고 싶었는지 오븐에 넣어서 굽는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오븐을 열었다 닫았다 초조해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줬죠. 이걸 구워야 완성되는데 잘 구워지려면 더 기다려야 돼. 참지 못하고 중간에 문을 열어버리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아서 이 토끼를 망칠 수도 있어. 기다려야 돼. 그런데 문득 주님께서도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지금 당장 아주 빨리 변화되길 원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주님 정해놓으신 가장 좋은 때, 그 인내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앞서가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잘 무르익을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어서 금을 만드는 시간, 웨이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조카랑 같이 차릉놀이 하면서 또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그 이 기억을 오프닝에서 잠깐 나눴는데요. 어린 조카한테 잘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제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초조해하고 원망하고 전전긍긍하진 않았던가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폭염이 계속되는 이 한여름의 시간을 우리가 참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이런 덥고 지루한 더위의 시간을 견디고 또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텐데요. 열매가 무르익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다림, 또 훈련의 시간, 광야에서의 인내 필요하겠죠. 그 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찬양 위주로 보내드리는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데요. 어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찬미의 음성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름을 맞아서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좀 더 줄이고 코너도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 위주로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신청 찬양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661번님, 안녕하세요. 저도 극동방송을 참 사랑하고 또 후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세 번째 간암 재발로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은혜 아니면 찬양을 신청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며 또 말씀과 찬양 가운데 힘을 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신청하신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지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 함께하는 동안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의 라이브 찬양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심플리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특별한 현장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가 오늘 여수 그리고 내일은 익산에서 열리는데요.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아름다운 찬양과 웅장한 퍼포먼스로 나라사랑의 마음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매년 이 광복절 어간에 저희가 늘 그런 무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감동의 무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나라사랑축제, 극동방송 유튜브와 전국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해드립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선교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수에서 7876번님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신청합니다.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다시 복음 앞에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사람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구원의 신적인 측면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인간적인 측면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진실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 여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훈은 복음은 먼저 전파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는 전도에 다섯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섯 가지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15절부터 시작해서 각 연결고리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전파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누가 전파자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전도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보내시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전파자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쁜 소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전한 메시지를 전합시다. 시석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복음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결국 사회복음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더 편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물론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결고리, 불신자도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단지를 나눠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종교적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연결고리, 불신자는 메시지를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은 단순한 머리의 동의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천은 흡연이 자신에게 해롭고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배를 끊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에 삶을 바쳐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 메시지에 대한 단순한 머리의 동의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결고리, 불신자는 주님을 부릅니다.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면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대한 참된 믿음의 반응이며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둘째 교훈은 복음은 구원하기 전에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도의 연결고리 중 하나에서 그 점을 살펴보았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놓쳤던 연결고리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의 강조점은 분명히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살펴본 전도의 연결고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16절에서 21절까지의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집중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분명히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말하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분명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음의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을 더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지를 들었을 뿐 아니라 이해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이 구절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0: 은혜를 입고 참 메시지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신명기 32장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표현한 말씀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뻗은 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구원 받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발이 예쁜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구절은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맥상 이 구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백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죄의 포로 생활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하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여름을 잠시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 후에는 무더운 날씨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이 순서죠. 인생의 계절도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더운 여름만 또는 추운 겨울만 이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광야를 지나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추수의 계절을 소망할 수 있지요. 자, 오늘도 주님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익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이성신의 찬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어노인팅은 이제 인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 새로운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는 조준모의 인도로 함께 하신 찬양입니다. 자,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 정말로 친절해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힘든 목소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구할 때 주님은 그 친절한 팔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육신이 그리고 또 마음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주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폭풍과 태풍인 스톰 윈드입니다.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전쟁의 상황이고 여호와의 심판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사라질 대상은 약했던 의인이 아니라 강했던 악인이라 하십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던 의인들은 오히려 그날에 영원한 기초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기초는 다름 아닌 성전의 기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아닌 하늘 하나님 성전의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을 이겨내 하늘 성전의 영원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30절 말씀이지요. 살다 보니 세상에 부는 바람으로 세상이 몹시 흔들리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떤 세상 바람이 어떻게 불어와도 그런 가운데서 주의 성도는 완전하신 주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여, 이제 이 땅에 홀리 퍼펙트 스톰, 거룩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주의 성도들에게 일어나 살아나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 곡의 찬양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주 임재 안에서 김수지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맘의 문을 여소서 새힘 어드리 앨범에서 보내드렸고요. 강중현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되어 있는 곡인데요. 정말 주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참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이 체율되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안산 칠이밥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주능력 중창단의 그의 빛 안에 살면, 두곡 함께 하시지요.

그 예비 난의 살면 주능력 중창단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가 끝나고 잠시 후에 7시부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릴 2026년 나라사랑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생중계로 함께 하는데요. 공연은 7시 30분부터지만 잠시 후 7시부터 저희가 자세한 안내와 또 시원한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여수에서 함께하는 나라사랑축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이고요.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준비했습니다. 두 곡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이어서 여수에서 펼쳐지는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문명선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그리고 광복 81주년을 맞이해 펼쳐지는 뜨거운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그 화려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의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전하는 이번 나라사랑축제는 오늘과 내일 여수와 익산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국과 충절, 사랑과 용서의 복음정신이 살아 숨쉬는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축제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직접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하시더라도요. 라디오와 유튜브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 함께하시면서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과 안무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700여 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들을 위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축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 가득한 우리 어린이 합창단원들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성자들의 행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 생중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34번님,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108번님,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에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중계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21님, 귀한 시간 함께하니 너무 은혜되네요. 기도하며 듣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며 들어주세요. 네, 2545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오호라 축제로구나, 얼씨구,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나라 사랑, 축제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시면서요, 현장에 가신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시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방송 함께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시며 또 은혜 충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4833번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16 나라사랑축제를 현장에 가지 못해도 라디오와 유튜브로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도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이 방송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1069번으로 함께 해주세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575번님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답장으로 갈 거예요. 네,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다 보면요, 정말 주님의 평화가 넘칩니다. 9850님, 여기는 원주입니다. 감동이에요. 미래가 보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4822번님, 부산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과 또 진행하는 모든 준비

위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고 4901번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나라사랑축제 영상으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라사랑축제 실황 함께하시면서 또 청취,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또 곧 있으면 또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샵 1069번 열어놓습니다.

0: 네, 자 그럼 2026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여수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수 현장에 나가 있는 양현민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1: 네, 저는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여수 진남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수 현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와 365개 섬을 품은 이곳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고스란히 서려있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이 남아있는 뜻깊은 도시인데요. 오는 9월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라는 뜻깊은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13개 극동방송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펼치는 웅장하고 찬란한 찬양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무대, 방송으로 함께 하시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0: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대한민국 메들리로 힘차게 시작한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들의 힘찬 함성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외침이 이미 가득한 이곳 2026 나라사랑축제 Welcome to the 2026 FABC 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here in 여수. 여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아나운서 이건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0: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이 시간 가장 뜨거운 곳이 바로 이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이 아닌가
1: 맞습니다.
0: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한가득 안고 오셨습니까? 정말이신가요? 자, 이곳의 현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성과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만큼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네, 대단한 열기를
1: 대단하네요.
0: 우리가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아주 특별한 해죠.
1: 맞습니다. 인천의 한 작은 방송국에서 시작된 복음의 전파가 70년이 흐른 지금 이곳 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What a journey it has been. What began as a small radio station in Incheon 70 years ago now shares the gospel across the world.
0: 오늘 이 무대는요.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함께 하는 무대입니다. 놀라우시죠? 마음껏 놀라셔도 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여러분들 뜨겁게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Nearly 700 children from all 13 FEBC stations have gathered tonight. Together they'll celebrate Korea and praise their love for God as one choir.
0: 네, 이제 그 첫 걸음을 떼봐야겠죠?
1: 네, 행복합니다.
0: 네,
1: 아주 그렇습니다. 즐겨지는데요.
0: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금수 강산 우리나라 조선 그 찬란했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창조주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감동의 무대입니다.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부채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 오색 한복이 어우러져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장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

무대에서는 꼬마 신랑 갑돌이와 신부 갑순이의 전통 혼례가 정겹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혼례와 신명나는 풍물, 춤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와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조선시대 전통 문화의 멋과 흥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무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마치 장단의 조선 후기 신민요 도라지와 자진모리 장단의 전라도 지방 신민요 꽃타령을 엮어 흥겹고 경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너슬부채를 활용한 도라지춤의 유려한 춤사위와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즐기는 조선시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펼쳐질 텐데요. 현장의 모습, 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국악 오나라 선율과 어우러져 궁중음식 퍼포먼스, 상무놀이, 그리고 왕과 왕비의 웅장한 행차로 이어지는 조선 궁궐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품격이 새롭게 만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곳 여수 전라 좌수영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던 그때 왕과 장수는 물론 이름 없는 백성들까지 모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절망적인 전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을 이끈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뛰어난 전략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그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을 앞세워 사천해전과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끝내 조선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치열했던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의 순간들이 어린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와 군무로 재현됩니다.

0: 네, 이 나라를 지켜낸 호국의 정신, 기계가 느껴진 무대였습니다.
1: 네, what a powerful reminder of the courage and sacrifice those who made, who gave up so much to defend our nation. It's a legacy we should never forget.
0: 서현 씨,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거북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라를 지킬 전략을 수립한 곳이 바로 이곳 여수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일까요? 무슨 냄새 안 나세요?
1: 안 나는데요.
0: 코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라 사랑 냄새입니다.
1: 그렇군요.
0: 호국의 냄새.
1: 네. 네.
0: 2026 나라 사랑 축제, 호국과 충절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This is where Admiral Lee Soon-shin prepared his turtle ship and planned a strategy to defend our nation. That makes tonight even more special.
0: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아픔을 이겨낸 조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한번 조국을 잃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1: 나라를 빼앗긴 시대, 그러나 그 어둠 속에도 결코 꺼지지 않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침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Moving on to our third theme, Long Live Korean Independence, A Cry for Freedom.
0: 세 번째 테마, 대한 독립 만세, 자유를 향한 함성 만나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동요 엄마야 누나야의 맑고 순수한 선율은 잃어버린 평화로운 고향과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떠올리게 합니다. 무대 위에는 빨래하는 아낙네와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 물고기를 잡는 소년들의 정겨운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던 시대의 불안과 공포가 그 평화로운 풍경과 대비되며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더욱 애틋하게 전합니다.

이어지는 합창 무궁화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꽃이 뿌리내리고 다시 꽃을 피워내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민족의 의지는 아름다운 합창과 안무를 통해 힘있게 표현됩니다.

일제강점기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연합무대입니다. 호남지역의 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지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족의 아픔 속에서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소망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은 독립을 향한 굳은 결의와 함께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los días.

이번 무대는 여수의 최연소 독립운동가 주재년 열사, 남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윤형숙 열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며 선열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부터 광복

0: 의 기쁨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무대에 함께했습니다. 자유를 향해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함성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How incredible was that performance? We just witnessed our nation rise from a colonial rule to reclaim its freedom. 아까 아이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저도 당장이라도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0: 네, 뛰쳐나가시려는 거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흔들렸던 태극기, 해외 곳곳에서 흩날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16년 카네기 홀에서 그리고 재작년 2024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사절단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FEBC Children's Choir has performed at Carnegie Hall and the Kennedy Center. But what makes them truly special is their faith and their heart for praising God.
0: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이제 1부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With grateful hearts, we celebrate God's faithfulness to our nation. Now let's bring part 1 to a close with the Hope and Joy Medley. 2026 나라사랑축제 1부의 끝곡입니다. 소망, 기쁨, 메들리.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광복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무대였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부를 마무리하고 지휘자 중창단의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이어갑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지나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부의 문을 여는 연합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라사랑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담은 무대,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힘찬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후원하는 2026 나라사랑축제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365개의 섬, 무대 하나로 여수를 한번 다 둘러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what a wonderful way to open part 2. It really felt like we just took a tour of 여수. 또 마지막에는 이번 무대에는 굉장히 이 지역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0: 아이들뿐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객석을 바라봤는데 저쪽 줌에 계신 우리 어르신께서 어깨춤을 이렇게 추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캐릭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기 끝쪽에 있던 캐릭터였는데 이순신 어린이가 예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0: 이어서 예
1: 정말 사랑스럽죠.
0: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1: 저는 꼭또한번 언급하고 싶은 캐릭터는
0: 네.
1: 양 사이드의 파란색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0: 잘 보셨습니다.
1: 네.
0: 방금 보셨던 그 파란 캐릭터가 여수 세계선 박람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라고 합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9월 5일부터 2달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0: 자, 우리 서현 씨가 대구 그 어린이 합창단
1: 그렇죠,
0: 일기.
1: 그렇죠. 대구 일기입니다.
0: 일기시고요. 네. 제가 창원 어린이 합창단 일기입니다. 예. 그 몇 년도 오시죠?
1: 저는 2011년도 개국공신. 아, 네, 예. 그때 조인했습니다.
0: 개국공신이라는 말을
1: 예, 예. 예.
0: 넣어주시네요. 예. 저는 1996년에
1: 아, 네.
0: 예,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에서 찬양을 하던 우리 어린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무대 위에 사회자로 서서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소개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감회가 새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What makes tonight especially special for us is that we were both members of FEBC Children's Choir when we were young.
1: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10년 뒤쯤 예.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0: 아.
1: 그리고 극동방송의 동역자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0: 그렇군요.
1: 네, 소망해봅니다.
0: 예, 제가 쓱 둘러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오셨어요.
1: 네.
0: 아, 그리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 입단 문의는 아, 대표번호 02-320-0114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예. 태양 위에서 다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찬란한 오늘을 노래하는 무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흥얼거리실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십시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From the ruins of war, Korea rose again and has come so far. Now let's celebrate the Korea of today with our fourth theme, the brilliant present of Korea.
0: 2026 나라사랑축제 네 번째 테마, 대한민국의 찬란한 오늘.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여수역입니다.

0: 지금 2026 나라사랑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여수에서는 오는 9월 또 하나의 뜻깊은 대형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인데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펼쳐집니다. 오늘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뜨거운 열기가 오는 9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여수의 푸른 비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1: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뭔데?
2: 자,

이번 무대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삶과 신앙을 함께 조명합니다. 손양원 목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는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대에서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영상과 어린이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사랑과 용서, 헌신의 여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0: 네, 정말 즐겁고도 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자,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호남성 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흥겹게 달려온 여정의 마무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죠.
1: It was such a moving performance. Pastor Yangwon Son devoted his life here in Yeosu serving others. He didn't just speak about the love and forgiveness of God, but he lived them out. May we do the same with our lives.

0: 네,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의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주 사역지가 바로 이곳 여수였습니다. 화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시 여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26 나라사랑축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모두가 귀한 분이시지만 내빈을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동방송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전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극동방송 재단 이사이신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전국 13개 지사 우리 극동방송의 운영위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1: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극동방송의 시작입니다. Even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history, God was preparing a light of hope. That light would become FEBC Korea.
0: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전파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In the midst of despair, God used airwaves to create life and hope. I believe FEBC's radio missionary reflects that his light still shines even in the most difficult times.
0: 전쟁 중에 피어난 꽃 극동방송 다섯 번째 테마 만나보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극동방송의 설립 이야기가 뮤지컬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로 70년 전 극동방송의 시작, 그 역사적 순간을 되살립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에서도 이 무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 오늘 채플 간증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강태국 목사라고 합니다.
2: 강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1: 네.
2: 그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1: 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저 역시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제 아내 캐서린입니다.
3: 탐,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요?
2: 아, 잠시만. 목사님.
1: 네?
2: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집회가 있는데 저희 부부와 함께 가시죠.
1: 제가 아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십니까?
2: 맞습니다.
1: 아, 정말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2: 그럼 제가 차로 오시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이동하시죠.
1: 네. 미스터 왓슨?
2: 응?
1: 아까 간증 중에 방

0: 방송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아, 저는 플로리다에서 상업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방송국이요?
1: 네.
0: 미스터 왓슨, 우리나라에는 아직 복음 방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방송을 시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내가 그지? 어? 그치? 미스터 왓슨?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1: 강 목사님. 우리 1년 만입니다.
0: 아, 네. 근데 네.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1: 목사님. 목사님이 1년 전 차 안에서 저한테 한국에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0: 아, 예, 그랬죠.
1: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수양회에서 울부짖으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서 복음 방송국을 세우겠다고요.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방송사 다 팔고 팀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0: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왓슨.
1: 자, 저는 지금 일본으로 가서 가족들을 두고 저는 바로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톰 왓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꼭 만납시다.
1: 꼭 봅시다.
0: 네,
1: 가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일로 와. 우자. 가자.
0: 왓슨과 난 전에 알던 관계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통해서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타국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왓슨의 승용차로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국 땅에 하늘의 약속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셀 KX 어둠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1957년 선교사들은 인천 하객동 방송국의 머릿돌에 이 말씀을 새기며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의 빛이 됐고 이 한 문장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극동방송의 변함없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졌던 송신탑과 머릿돌의 모습을 재현하며 모든 것을 내려

0: 네, 다시 한번 멋진 무대를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립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감동적인 무대에 함께 만나봤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극동방송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나뵙게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극동방송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용하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70년 동안 이어오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온 한 명의 선교사로 시작된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1: For 70 years, the gospel has been shared through FEBC Korea. Now that mission continues with the next generation until all the world hears the good news.
0: 네,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사명, 비단 우리 직원들만의 사명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요, 우리 전 세계 극동방송 사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미국 FEBC 에드 캐년 사장님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Let's welcome Mr. Ed Cannon, the president and CEO of FEBC USA. Mr. Cannon,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night.
0: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는 다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 못한 그곳 북한.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1: Our broadcasts and prayers continue to reach towards North Korea.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n FEBC station will stand there as well, and Korea will be united through the gospel. Now let's welcome our final theme.
0: 외쳐라 통일 대한민국.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 화면의 한 역사의 전경.

역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서울과 인천을 잇던 경인선. 이 선로가 여수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평양과 개성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길 소망하며 오랜 세월 멈춰섰던 통일열차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고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의 시그니처 무대, 전국에서 선발된 어린이 합창단 치어리딩 퍼포먼스와 70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힘찬 합창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화해와 평화, 통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역동적인 치어리딩과 가슴 벅찬 희망의 찬가, 방송으로 함께하시는 여러분도 통일열차의 마음을 싣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나라사랑축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후원해 주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와 여수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쉬워하긴 이릅니다.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뜨거운 감동은 내일 저녁 익산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The celebration continues tomorrow evening in 익산.
0: 더불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기쁨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온종일 열리는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신 세관교회 박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끝으로 전국 13개 지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앵콜 무대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1: Thank you for joining us tonight and may God bless you all.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2026 나라사랑 축제,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서현,
0: 이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무대, 2026 나라사랑축제의 감동적인 무대를 이곳 여수 진남체육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서울 연주소 나와주세요.
1: 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여수 현장 생중계로 함께하셨습니다. 맑고 밝은 어린이 합창단의 영혼을 울리는 찬양, 정말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하신 분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웅장한 무대에 감탄하셨을 텐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의 청취와 시청 소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소감과 응원의 메시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5269번님, 나라사랑축제 유튜브로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보면서 광복의 그날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피로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8933번님, 하나님 나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종합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어린이 합창단이네요. 어른들 예술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도리어 더 뛰어넘는 복음을 담은 나라사랑축제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며 준비했을지 어린이 합창단 또 선생님들 안무 무대 음향 많으시겠죠? 감도 안 올 정도입니다. 복음을 담은 진정한 아티스트들 응원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나라사랑 생중계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에서 진행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복음과 평화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전국 생중계. 지금까지 편성 책임 이인성, 현장 아나운서 양현민, 기술 이범용, 김승현, 이경주, 그리고 스튜디오 진행의 저는 무명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극동방송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결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가정교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9명의 자녀를 두었던 수산나는 경건과 기도의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요. 특히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정교육을 달리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절제를 가르쳤고 말을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5살이 되면

창세기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도 철저하게 익히겠다고 하는데요. 수산나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늘 실천하는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

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높은 언덕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오르게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마다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From God에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텐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텐트 메이커스였고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프롬 갓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함께하는 극동 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코디 카인스가 부르는 Firm Foundation, 굳건한 반석, 영어 찬양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후에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코디 카른스가 부른 Firm Foundation 그리고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히즈기야 워커가 부른 Every Praise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1: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0: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좀 힘들어요. 많이 할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1: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속옷춤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1: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0: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1: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야.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3: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세속 씨는 편지를 받아 무시무시한 구덩이에서 맨소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지옥 구덩이 바닥에서 입구로 가는 계단을 오르는 세속 씨를 보고 케르베로스가 맨소울과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됐는지 물었다. 더할 나위 없이 잘 됐습니다.

합니다. 편지에서 요청한 바를 군주들께서 모두 승인하셨고 이제 친구들이 기뻐할 답을 들고 맨솔로 돌아갑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용기를 얻어 계획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고 디아블로스 주인님이 맨솔을 공격하실 때 내부에서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할 겁니다. 아니, 디아블로스께서 직접 공격할 계획이시란 말인가? 케르베로스가 물었다. 예, 의심의 땅에서 2만 명의 전사를 모아 출정하실 겁니다. 그러자 케르베로스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 나를 1천 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신다면 맨솔과의 싸움에서 맹위를 떨쳐 보일 텐데.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도 참으로 용맹한 분으로 보이십니다. 디아볼로스께는 두려움이 없고 용맹한 자들이 필요하죠. 그럼 저는 이만 어서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세속씨가 말했다. 그래, 그러시게나. 이곳의 악한 기운을 모두 받아 어서 맨솔로 돌아가시게. 디아볼로스의 충신들이 모인 악행시의 집으로 가거든. 케르베로스가 맨솔을 치는 군대와 함께 싸우기를 바란다고 전해주게나.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군주들께서도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실 겁니다. 세속씨가 말했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세속씨는 케르베로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케르베로스도 맨솔까지 무사히 가라며 거듭 인사를 했다. 세속씨가 맨솔에 있는 아킹씨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미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이 모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속씨는 편지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구덩이에 갇혀있는 군주들, 지옥 구덩이의 높고 능한 권세자들께서 맨솔에 있는 디아블루스의 충신들에게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맨솔을 우리의 왕 디아볼루스께 돌려드리기 위한 여러분의 충성과 노고, 눈부신 성과를 크게 지하하셨습니다. 맨솔은 적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맨솔을 공격하려는 자들의 사악한 음모가 곧 실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의식했지만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맨솔 내부까지 스며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떠나간 임마누엘 왕자는 맨솔이 울부짖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맨솔은 왕자가 과연 맨솔에 돌아올지조차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왕자에게 거듭 청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침묵뿐이었다.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디아블루스의 부하들과 함께 거리를 누볐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실을 돌이켜 쇄신하지 않았다. 디아블루스가 원하는 대로였다. 디아블루스는 사람들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왕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역병이 맨솔의 생명을 앗아갔고 사람들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맨솔의 쇠약함은 곧 적의 힘이 되었다. 맨솔의 죄악은 사악한 적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수적으로 늘어나고 힘이 강해지면서 맨솔 사람들의 힘은 눈에 띄게 약화됐다. 맨솔을 강타한 역병으로 남성, 여성, 어린이 등 1만 1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맨솔에는 맨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성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거리로 나가 맨솔을 공격하려는 음모가 없는지 살폈다. 경성씨는 맨솔 내부에 존재하는 디아블루스의 부하나 외부의 세력이 맨솔에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며 항상 경계했다. 이곳저곳을 주의 깊게 살피며 다니던 경성씨는 어느 날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이 모임을 가졌던 비열한 언덕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경성씨는 말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누군가 디아블루스가 머지않아 맨솔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오만하게 선언했다.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이 맨수울 사람들을 말살하고 왕의 장군들을

0: 죽이고 모든 군사들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아볼로스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수개월 안에 2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맨소울을 공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음모를 들은 경성 씨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시장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얘기를 전했다. 시장은 보조 설교자인 양심 씨를 불렀다. 총리 대신이 반역의 성 맨소울을 여전히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양심 씨가 주 설교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보조 설교자 양심 씨는 온 성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렸다.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자 양심 씨는 경성 씨가 가져온 정보를 전달했다.
1: 하루아침에 우리를 모두 학살하려는 끔찍한 계략이 발각됐습니다. 경성 씨는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파악하는 분이니 절대 이 정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성 씨는 이성적이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분으로 험담을 즐기거나 거짓 예언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경성 씨를 이곳에 모실 테니 여러분이 직접 들으십시오.
0: 경성 씨가 와서 자신이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전했고 맨소울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 보조 설교자도 힘을 보탰다.
1: 여러분, 경성 씨가 들은 얘기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샤다이 왕을 진노케 했고 우리 죄 때문에 임마누엘 왕자님이 맨소울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디아볼로스의 부하들과 너무나 친밀하게 지냈고 이전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안팎의 적들이 우리의 파멸을 모의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맨소울은 역병으로 쇠약해졌고 수많은 선한 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은 날로 강해지고 있죠. 게다가 우리의 파멸을 꾀하기 위해 최근 디아볼로스의 부하들과 구덩이의 군주들 간에 몇 번의 서신이 오갔다고 경성 씨가 밝혔습니다.
0: 이 말을 들은 맨소울은 소리 높여 울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애통해 하고 샤다이 왕과 임마누엘 왕자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두 배로 늘렸다. 또 이 소식을 왕자의 장군들과 사령관, 군사들에게 알리고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간청했다. 디아볼로스가 맨소울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밤낮으로 디아볼로스와 싸울 준비를 갖추어 주기를 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장군들은 즉시 병들고 쇠약하고 피폐한 맨소울을 장악하려는 디아볼로스 일당의 사악한 계책을 타파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1. 빗장을 지르고 자물쇠를 달아 맨소울 성문을 굳게 닫고 성문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경비대 장군들이 철저히 수색한다.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모사꾼들을 색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맨소울 전역의 가가호호를 철저히 수색해 디아블루스의 부하를 색출한다. 한 집도 빠짐없이 수색해야 한다. 3. 디아볼로스 일당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은닉한 자는 공개적으로 비판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로 삼는다. 4. 맨소울 전체가 금식과 참회의 날을 지킨다. 그리고 그날을 임마누엘 왕자와 그의 아버지 샤다이 왕에 대한 죄악을 회개하는 날로 삼는다.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디아볼로스 부하로 간주해 악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한다. 5. 죄에 대한 회개와 샤다이 왕의 도움을 구하는 청원서를 새로이 작성한다. 경성 씨가 전한 모든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샤다이 왕의 궁정에 보낸다. 6. 맨소울의 안녕을 성실하게 구한 경성 씨에게 맨소울 전체가 감사를 표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맨소울의 유익을 구하고 적을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경성 씨를 정찰대장으로 임명한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육체의 여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말씀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은 자기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친 고백 끝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밤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반석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과 케인이 함께한 Holy Forever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는 말에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 감히 견줄 수 없는 크신 분이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높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겁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당신의 날에,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마커스 워십의 오직 예수뿐이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Gateway Worship의 The More I Seek You, 그리고 Essential Worship과 Brandon Lake가 함께한 House of Miracles, 그리고 Evier, Jessica Hite가 함께한 Heart of Worship, 그리고 I Love You, Lor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잊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자기 힘이 다 빠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이의 오래전, 소박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이 그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날인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그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감사한 날인데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절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된 희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도 한 걸음 에레지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했던 서머 스페셜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81주년 광복절 전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선곡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찬양과 찬송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다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홉 번째 시간 절제.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와 해방,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절제란 지식과 덕을 통하여 인내를 쌓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항상 부족한 게 절제입니다. 결국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은요, 각 가지와 열매마다 풍성함으로 기대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아홉 번째 열매, 절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절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삶 속에서 이 절제 열매를 맺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생각하는 뭐 SNS를 절제하자, 뭐 먹는 거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절제하자 말하지만 이게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절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열매는 맺었고 또 어떤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광복절 휴일인데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자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또 평안히 잘 보내시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광복절 대체휴일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세상에서는 엑스트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인 사람. 반대로 세상에서는 주인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잔치를 즐길 때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지만 그들이 죽은 후 둘의 형편이 달라졌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과 세상의 주인공의 결말이라 할 수 있겠죠.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참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튼 주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세라 하트 피어슨스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예스 CC 와이넌스의 Come Fill My He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추르바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현선의 예수 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십자가를 질수 있나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여수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또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또 쾌락들이 하나님을 멀게 만들죠. 그렇게 방황이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성경 안에서도 탕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방황한 삶을, 방탕한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 사느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도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때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고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주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영이 한반도와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탈북민 교회들, 전국의 교회들을 두 군데씩 또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 갖고 있죠.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또 남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등 보내주십시오. 또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감동과 청취 소감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 교회 먼저 첫 번째 교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교회는요. 이름이 참 예쁩니다.
0: 네.
1: 새 희망 나룻교회. 네, 서울 양천구에 세워진 새 희망 나룻교회입니다.
0: 예.
1: 교회의 의미가 좀 특별한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들어온 탈북민 이웃들과 북한에 전하겠다라는 의미에서
0: 예.
1: 교회 이름을 새 희망 나룻교회로 정했습니다.
0: 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또 탈북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마요한 목사님이신데요.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한 차례 북송이 되었다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0: 저를 한국까지 보내주시면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지금의 목회자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야,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의 세워진 목적과 하시는 사역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리 마 목사님 사역을 보면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늘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열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 위에 성도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매일 큐티, 그리고 매일 성경 통독, 그리고 매일 성경 필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 나룻교회는 특별히 나중에 북한 땅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북한 땅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NGO 단체에서 나중에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의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새희망 나룻교회도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매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새희망 나루교회가 사역을 한 지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0: 네,
1: 있는데,
0: 2011년에 교회가
1: 그렇죠.
0: 개척이 돼서 이제 벌써 횟수로 15년 차가 되지요.
1: 참, 이제는 중견교회로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시면서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0: 네,
1: 이야기 하셨을까요?
0: 맞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개척을 하고 탈북민교회를 목회할 때 도움이 되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목회적인 여러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부서 사역자로 오랫동안 있는 것과 개척해서 개척 목회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마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오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교회의 모양을 가정교회의 형태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과 체계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존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사역의 체제를 바꿔 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 나갈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느 탈북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일학교를 같이 세워 나갈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새희망 나루교회에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할 사람들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건가? 이런 감동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희망 나루교회가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네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 2025년에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인 목장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목장 리더들이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성도가 봄 학기와 가을 학기에 개강하는 생명의 삶 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한 목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2025년에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성경 필사, 그리고 해외 아울리치와 수련회 등의 신앙 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들으신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 첫 번째 교회로 새희망 나루교회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목사님 찬송한 거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요한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송이지요?
0: 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교회는 생명창대교회네요.
1: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서대문구에 세워진 생명창대교회입니다.
0: 네.
1: 이름만 들어도 창세기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0: 그러네요.
1: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대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0: 네.
1: 생명창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생명창대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우리 탈북 여성 목사님이시죠. 주은진 목사님입니다.
0: 네.
1: 이 목사님은 탈북하고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 기간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특별하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섬겼는데요.
0: 네.
1: 그 교회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실 때 중국어 통역하는 일을 섬겼다고 합니다.
0: 예.
1: 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우리 주은진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신학 공부하신 후에 이제 세운 교회일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세워진 목적을 또 간단하게 나눠주실까요?
1: 주은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일반 남한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데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0: 네.
1: 이제 전도도 사명이고 달란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이 목사님은 거의 매달 한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갈 정도로
0: 예.
1: 전도의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이제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교회가 됐습니다.
0: 와.
1: 지금 탈북민 교회들 중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 교회도 사실은 2011년에 저희 가정에 모여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함들이 있습니다.
0: 네.
1: 가정이 주는
0: 그렇죠.
1: 그런 은혜와 따뜻함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주은진 목사님 생명창대 교회 안에도 그런 따뜻함들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0: 예. 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역이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오래 계셨으면 관련된 사역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그렇죠. 지금도 네. 중국에 우리 탈북 여성들이 정말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뭐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 예.
1: 사실은 그 역사가 20년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숫자도 최소한 엄마 숫자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예.
1: 그래서 생명창대교회는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여성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탈북 어르신들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팔을 벌리고 또 끌어안는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생명창대교회는 참 중요한 사역들 펼치고 계신데 사역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어떤 걸 또 꼽으셨을까요?
1: 우리 생명창대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상가 예배당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상가 예배당이 높은 건물들 사이에 막혀 있어요.

0: 그래서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실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노후된 상가에 대부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1: 춥고,
0: 춥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생명창대교회도 이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최근 들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래도 바닥에 가스 난방을 조금 넣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뭐 냉방이야 선풍기라도 틀면 되지만 난방은 겨울에 너무나 추우실 것
0: 맞습니다.
1: 같은데, 예, 난방 시설을 바닥에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과 길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자, 우리 생명창대교회 주목자님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생명창대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1: 아멘.
0: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케어할 선생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1: 아멘.
0: 주십시오.
1: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새희망 나루교회,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생명창대교회였는데요. 두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사역들, 또 교회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16년 동안 이끈 강경파 호우센 레자이를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서 순찰과 군사활동을 강화하자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과 공급망 확대를 제안하며 전력망과 소형 모듈 원자로 인공지능 등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집중 공격해 전체 창고 공간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등 러시아의 경제 물류망으로 전쟁의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로봇 최대 1,000대가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52% 오르는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에서 식량난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이 가을에 두 배로 갚아야 하는 식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호박을 빌려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계와 가사, 각종 국가 동원까지 떠하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캐비어와 금박을 얹은 14만 원짜리 핫도그가 스포츠 경기장에서 매진되는 등 평범한 음식을 고급화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수장 자리에 혁명수비대를 오랫동안 이끈 대표적 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측은 모흐센 레자이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을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2살인 레자이는 1981년부터 97년까지 16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며 혁명수비대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에 올랐고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란의 주요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만큼 이번 인사가 향후 이란의 대미 정책과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혁명수비대와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강압적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며 동맹인 필리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자연보호구역을 내세워 필리핀 어부들의 전통적인 어장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며 환경과 법률을 구실로 주변국을 압박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스카버러 암초 주변을 해경 등이 상시 순찰하도록 하는 관리 규정을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이 이 일대에서 필리핀 선박을 물대포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며 필리핀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까오끔 후운 아세안 사무총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국과 아세안이 생산과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까오 사무총장은 제59회 아세안 데이를 맞아 한국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에서 만드는 제품을 늘려갈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아세안 현지 생산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을 꼽았는데요. 아세안의 에너지 수요는 2045년까지 현재의 2.6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이 아세안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아세안은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시설을 잇따라 공격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러시아의 주요 유통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공격으로 러시아 전역의 와일드베리스 시설 최소 23곳이 피해를 입었고 전체 창고 공간의 약 3분의 1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에 탄 상품 가치는 최대 59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직원 9명도 숨졌는데요. 고려인 출신 타티아나 김이 2004년에 창업한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소매 판매의 약 8.5%를 차지하고 전국에 9만 5천여 개의 상품 수령 지점을 운영하는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물류시설이 항법 장비와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와일드베리스 측은 민간 기반시설과 일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망을 흔드는 동시에 러시아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롯데마트가 최대 1,000대의 로봇이 상품 운반과 포장을 담당하는 대형 자동화 물류센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온라인 장보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약 2천억 원을 투자한 부산 제타 스마트 센터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규모로 영국 물류 자동화 기업 오카도의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해당 상품이 담긴 재고 박스를 로봇팔 앞으로 옮기고 로봇팔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 배송 박스에 담는 방식입니다. 최대 1,000대의 로봇을 가동하면 하루 3만 3천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고 완전 가동 시 연간 약 9,600억 원어치의 주문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쿠팡과 컬리가 앞서 있는 온라인 장보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국 6곳에 총 9,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화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술을 도입한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가 수익성 문제로 일부 센터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지만 롯데마트는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온에 따른 물가 상승, 이른바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2.3% 올라 2.5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54.8%, 애호박은 46.6% 상승했는데요.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지고 출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바닷물 온도까지 오르면서 수산물 가격도 상승해 갈치 평균 낙찰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5%, 고등어는 47.3%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시장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양강도 일부 농촌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진 농장원들이 이웃에게 호박을 빌려 죽을 쏘아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권 군의 한 지역에서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어려우며 일부 가정은 하루 세 끼를 모두 호박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농장원들은 전년도 가을에 분배받은 식량이 이듬해 2, 3월이면 바닥나는 경우가 많아 봄이면 가을 수확 뒤 갚기로 하고 식량을 빌리는 이른바 가을 내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봄에 쌀 1kg을 빌리면 가을에 2배인 2kg을 현물로 갚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빌린 쌀을 갚고 나면 남는 분배 몫이 줄어 다시 이듬해 봄 식량을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빚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해 쌀이나 감자를 추가로 빌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상대적으로 갚을 부담이 작은 호박을 빌려 죽을 만들어 먹으며 버티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남녀 평등권 법령 공포 80주년을 맞아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진시에서 여성 동맹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모든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노동신문도 1946년 제정된 남녀평등권 법령을 조명하며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있다고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배급과 직장 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장마당 장사와 부업에 나서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져 왔다는 게 소식통입니다.

내용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가사와 자녀 양육뿐 아니라 인민반과 여맹을 통한 각종 동원과 과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생계의 부담이 더 커졌고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동원 부담부터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미국에서 값싼 간식의 상징이던 핫도그에 캐비어와 금박 등 고급 식초류를 더한 상품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오픈 테니스 대회와 포뮬러1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는 호주산 와규 소시지에 크렘 프레쇼와 마스카르포네, 오세트라 캐비어 30g과 24개 식용 금박을 얹은 핫도그가 $100, 하나로 약 14만 2천 원에 판매됐습니다. 일반 핫도그와 비교하면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두 대회에서 모두 매진이 됐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캐비어를 올린 미니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야구장에서는 길이 약 58cm의 초대형 핫도그가 등장하는 등 미국 곳곳에서 기존 핫도그의 고급 식재료나 독특한 크기를 결합한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고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평범한 핫도그도 고가의 경험 상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겠고요.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수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 가득 지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20도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강릉 2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3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와 전주 24도, 광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전주 33도, 광주 32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와 제주도도 대체로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개성 22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평양 30도, 신의주와 개성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청진 22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모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4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거 저희가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알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오시길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 저 북녘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저 북녘의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거나 탈북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별히 또 토요일은, 다가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광복절이죠. 이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이 또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요. 다시는 이런 억압에 있지 않도록, 또 북녘의 영혼들도 지금 저 독재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의미 있게

0: 수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매주 이 시간,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0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30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기나긴 밤 가운데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홀로 눈물 흘리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찾아온 울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있다고 말이죠. 낙심치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침의 새 선물을 기대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탄식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의 문을 활짝 열어볼까요?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했고요.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30편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칭송하오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들어올려 나의 적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였더니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으며 나를 무덤에 내려보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기리며 찬송하라. 그의 분노는 잠시 동안이나 그의 은혜는 평생이라. 울며 밤을 지새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가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호소하며 내 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거기서 무슨 리득이 있습니까? 진토가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이가 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당신께서 나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 입히셨으니 이는 내 영혼이 잠잠하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영원토록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편 30편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일하시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선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배옷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텐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후에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연주 찬송 함께하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영감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재물복, 건강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교회 만나는 복,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장 구원 모르는 이 방송 듣는 사람도 가장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편 21편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저가 생명을 구했다 그랬어요. 누가? 내가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게요. 예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어.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어준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을 완성하셔서 달려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랬죠. 석가모니 성인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는 가르쳐 주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죄를 회개하면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주신다. 뭐로?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그 위에 머무른다 그랬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그 사랑을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 선곡으로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함께 고향 땅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한북도에선 김두보라입니다. 어둠이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에게 잔빛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안 땅 기한성에 들어갈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말도 위로받지 못했던 내가 찬송과 나 가나안 땅 귀한 성례 이 찬송으로 은혜를 받아 신청합니다. 저 생명신의 과에서 길이길이 살겠다는 마음들이 합쳐져 저 북한 땅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주님의 생명신의 줄기가 한라부터 백두까지 북한 땅 가운데도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경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도 생수의 강을 허락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의 선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한번더 찬송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온 김드보라 자매의 선곡이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드보라 자매와 함께 찬양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가사의 한줄한 줄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말씀만을 붙들으며 오늘도 생명 시냇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창 막바지 더위에 방학을 맞은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시느라 우리 젊은 부모님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김현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더욱 큰 감사입니다. 오늘도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과

먼저 예배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배하며 찬양 먼저 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0: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 에스겔 38장 39장의 이제 결론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이제 특별히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종말에 있는 잔치, 큰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종말에 있는 큰 잔치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거대한 제국의 세력, 온 열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고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꼭 마지막 때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지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는 또 묵시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에 종말에 열방의 심판을 이제 가리키는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 곡과 마곡에 해당되는 이제 바벨론이나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연합했던 나라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결국엔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제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이죠. 구원의 소식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산 제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의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사실 종말적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궁극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은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저렇게 강력한 나라, 난공불락의 나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소식,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요, 오늘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로 인하여 멸망에 빠뜨렸던 악한 마귀의 권세를 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더 큰 구원을 지향을 하며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다음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이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려서 사로잡혀 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소식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다 넘겨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네, 과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두면서 그들의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과 죄악의 대가를 치를 기간이 끝나고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고 하죠. 자,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 그의 이름을 걸고 언약하신 그 백성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막히고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칠 때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꺼이 버리고 내가 죄로 집착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향해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난과 어려움, 죄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안히 하시고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실 때에 이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내가 범한 죄

를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범죄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슬퍼하시고 그분이 괴로워하시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거 보면은 한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나라의 범죄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같이 있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킬 때 28절 중반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러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신 구원.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라는 건 이게 그냥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줄 알았는데,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영영히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방 가운데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걸 보며,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험이 확신을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단순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와서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요엘 2장 28절을 통해 예언하시고, 결국은 이게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을 쏟은 역사가 신약의 오순절로 성취가 되고, 오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구속사적으로 뭐라 그러냐?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는 이제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나아갔던 것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더 예민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각자에게 쏟아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0: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의 이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도 36장을 우리가 한번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36장 26절에 26절, 27절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애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혹여나 그 관계가 왠지 무겁고 막혀 있는 것 같으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 이전보다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심판의 뒤에는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를 더욱 밝히 알아 확인하고 경배하는 계기가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아침이에요. 묵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듬뿍 임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8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복절의 은혜, 광복절의 예배를 감사로 드리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처럼 그 백성들에게 영혼의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에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풍요는 주 안에 있을 때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과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풍요나 건강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과 구원의 길을 닫아버리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시는 복이 귀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송으로 함께 채워드릴게요.

시편 144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곡간에 쌀을 비롯한 각종 곡식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양들이 득실거리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존 칼빈은 천천만만의 축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 둘째는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구분할 수 없는 축복, 셋째는 끊임없는 영원한 축복, 넷째는 쌓아놓을 장소가 없는 축복, 다섯째는 계속해서 생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고 인간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입으로 다 찬양할 수 없고 몸으로도 갚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고 감사한 주님의 그 축복을 지금 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며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축복을 예비하심을 고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송 함께하면서 찬송은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평안하고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늘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하지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성도의 가장 강한 무기요 힘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의 기도는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었고 엘리야의 기도는 비를 내리고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힘베스퍼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식지 않는 열정의 비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였던 Better Than Good이라는 책에는 열정도 연료를 공급해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 책에 나온 열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가진 것을 투자하라.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듯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 재능과 같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배우고 탐구하고 나누라. 좋은 스승을 만나 관심 분야를 배우고 스스로 연구한 다음에 깨달은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타인과 나눌 때 수치 서로를 달궈주듯이 열정이 유지됩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하라. 집에서 혼자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서 함께 볼 때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열정을 유지시켜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넷째, 다음을 계속해서 상상하라. 꿈을 이루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 그것을 이룬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굴러가듯이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이라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열정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료를 불어넣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곳 나

주께 기도드리리. 소프라노 김경희 씨, 바리톤 전기용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좋아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지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이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0: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근데 어떨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저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자녀보다, 너의 꿈보다, 너의 성공보다,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말과 행위 너머에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 기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넉넉한 사랑을 혹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외롭게 울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죠. 순종과 헌신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힘이 생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헤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라고 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정복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지요.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거룩한 구별을 의미해요. 우리는 간혹 죄악이나 세상 유혹에 대해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연민을 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해요. 영적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해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더욱 담대히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3절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지요.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가나안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에요. 돈과 성공, 이 땅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

노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서 보듯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한 세속적 가치관을 말씀으로 부수고 깨뜨려야 해요.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철저히 부수어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욕심과 유혹, 우상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듯이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사랑과 약속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해요. 여기서 성민은 한자의 뜻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거룩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땅도 없고 인구도 가장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어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이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8절이 말하듯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 하신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이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공짜로 건지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죄의 노예 신분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거나 잘났다는 생각에 은근히 우쭐대며 교만해지진 않나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속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친구의 구원과 돈 사이에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 어려서부터 십일조를 하다 보니 제게 돈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년전 펀드 매니저인 친구의 권유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낼수 있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돈이 금세 모이자 욕심이 늘어나 투자금은 어느새 7천만 원으로 불어났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수익률만 바라보며 재물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폰지 사기를 당해 투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인 친구가 고객들의 투자금을 사기당한 상황에 매우 힘들어할 때그 친구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꼭 오겠다며 저를 포함한 고객들 대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어요. 언젠가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중 펀드 매니저 친구가 교회에 오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돈을 내게 줄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기쁨보다 원망이 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안의 재물우상을 회개하게 하시며 친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돼요. 라고 고백하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교회 전도 축제 때 친구와 배우자, 아기가 함께 교회에 오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비록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는 8절 말씀처럼 재물의 종으로 살던 저를 속량해 주셨답니다. 돈보다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지금은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친구에게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지요. 광야 생활 40년

0: 1년을 지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까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날마다 되풀이하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반면 10절에 보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보응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매를 맞지 않고 방치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때 하나님이 환경을 맞고 징계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보응을 통해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오늘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속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재단들을 헐어내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인애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야기가 3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하고도 자신이 잘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자신은 충분히 순종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것, 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단순히 이 규칙 하나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죄인들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다 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1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11절에 나타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은 사울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슬퍼하셨다.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슬퍼하신 겁니다. 이에 반해 29절에 변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결정이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셨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근심합니다. 사울로 인해 근심하여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의 실패를 듣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비난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 원래 그 사람은 그래 문제가 있었다. 내가 전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오늘 본문처럼 밤새 기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눈물로 자녀를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

근심하며 사울을 위해 온몸을 온 밤을 지새며 기도했던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사울을 만나기 위해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이라는 직분을 받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사울은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사울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이제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이 옳았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 능력, 내 생각, 내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의 성공을 통해 내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은혜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해 보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자신 있게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울의 이 말만 들으면 사울이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감추고 싶었던 불순종이 바로 남겨둔 양과 소의 울음소리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들려오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감추고 있는 미움입니까? 반복되는 은밀한 죄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가정 안에서 쏟아내는 분노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돈과 체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숨겨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숨겨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상처도 드러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도 빛 가운데로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사울은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로 돌립니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이 사울의 말에는 세 가지의 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명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라 변명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변명은 좋은 의도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남겨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변명은 그래도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 탓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잘못했을 때 사울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아니 주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이만큼은 했지 않습니까? 저의 상황, 저의 형편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변명을 들으시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크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란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사울처럼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시 주장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중반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라고 사울이 말하고,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백성들 탓이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상당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수행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은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겉으로는 순종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만약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면 잘못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 가지 가운데 아홉 가지를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한 가지를 불순종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그래 충분히 잘했다, 나는 충분히 순종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하지만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는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순결하지 못한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성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사울처럼 내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가축을 남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가축을 남겨 제사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순종을 덮기 위한 제사, 이 불순종을 덮기 위한 제사,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가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정작 월요일부터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면서 가정 안에서는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불순종을 감추는 가면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불순종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자리인 겁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더욱 엄중하게 말합니다. 2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이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는 큰 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붙드는 것 또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는 순간 내가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내가 내 삶의 왕처럼 행동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내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종한다, 이 청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마침내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가장 깊은 문제가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백성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웠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던 겁니다.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더 너무 중요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데 나만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동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왕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 가능한 조언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울의 말을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제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달라, 이 예배를 드려달라 요청합니다. 이런 사울의 요청을 사무엘이 거절합니다. 사무엘이 거절하고 돌아서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에게서 떼어내어 더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시 말합니다. 본문 30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0: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보다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사람들이 내가 버림받은 왕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도 좀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왕의 권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 명예를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체면, 내 이미지가 회복될까? 이것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과하고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바로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변명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저의 안에 미움이 있었고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돌이킴과 회개를 받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주님과 동행함을 통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사울의 불순종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배와 봉사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불순종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추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개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불순종했던 겁니다. 회개한다고 말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체면, 그 체면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총의 복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0: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국에 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 4악장 환희의 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열에 취해 빛이 가득한 성소에 들어가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혹한 현실이 갈라놓았던 자들을 다시 결합시키고 주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형제여,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반드시 계실 것이다. 온 세계여, 창조주가 느껴지는가? 별이 빛나는 하늘 저편에서 하늘 아버지를 찾으라. 베토벤은 늘 이 음악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중재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베토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창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던 그의 교향곡들처럼 오늘 극동방송에서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연결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특별히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연합해 찬양하는 2026 나라사랑 축제 첫 번째 집회 어제 전남 동부 지역 여수에서 정말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한 상황에서 정말 은혜롭게 연주가 됐고요. 또 오늘 그 두 번째 집회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를 향한 축복의 선포와 함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또 예상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또 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나라사랑 축제 오늘 저녁에 꼭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지역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 되면 참 좋겠어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베토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이 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인류 위에 부어줄 수 있는 이상으로 아름다운 행위는 없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토벤의 명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 민족이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무대가 오늘 저녁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들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은혜는 함께하는 이들의 심령 속으로 정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 온 땅에 가득 차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하루, 그런 저녁을 또 오늘 이 하루 기대해 봅니다. 극동방송 가족들,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전국에 한 천여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그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전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순수한 찬양의 향연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프신 분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으로 이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오늘 처음부터 끝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사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우리 1초라도 화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혹시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광복절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곡도 나누면 좋겠어요. 함께 할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금요일 아침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오늘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문자로도 참여하시고 또 오프닝 말씀 신청하시면서 힘내세요라고 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어합 자모님들도 문자로 함께 하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또 섬김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요. 참 우리 귀한 천사들, 우리 찬양 선교사들, 우리 어린이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찬양 함께 하면서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라사랑 축제 특별히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들었던 찬양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오늘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저녁 7시 30분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힘있게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특별히 우리 합창단원들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의 축제, 그리고 도시가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천국의 법칙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어와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고 했는데 곳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내어오는 것보다는 채우는 것을 연상하지요. 곳간의 원래 기능은 채워서 보관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곳간을 언급하시면서 그 곳간에 채우는 집주인이 아니라 내어오는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채워 넣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어오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건 나누어야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곡간이 있었고 땅을 파서 김장동 묻을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항상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옛날에 곳간 역할을 하는 냉장고가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가 바로 곳간입니다. 근데 냉장고는 왜 필요합니까? 냉장고에 먹거리를 넣어두고 10년, 20년 보관하려고 냉장고를 사용하지는 않지요. 냉장고를 쓰는 이유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잠시 보관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장본 것을 채워넣고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는 채워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꺼내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꺼내 먹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넣어두기만 하면 냉장고 안에서도 상하고 부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가 잠시 두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을 꺼내 먹고 나누고 채우고 하는 데 쓰여져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천국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제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간에 쌓아둔 것을 내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곳간에 있는 것을 내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곳간에서 썩습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법칙이 내어오지 않으면 썩는다는 겁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야 하고 증거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 축복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곳간에서 내어온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무엇을 내어옵니까? 새것과 옛것을 내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어오되 새것과 옛것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옛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을 넣고 꺼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제 저녁에 장봐온 것 새것만 꺼내지 않고 사흘 전에, 일주일 전에 냉동실에 집어넣은 것도 꺼냅니다. 그 안에 오래 보관한 것부터 먼저 챙겨서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

삶을 살려면 새것을 꺼내면서 옛것도 함께 꺼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옛것이 뭘까요?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석유환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석유환하고 비교하신 걸까요? 석유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석유환들은 전통과 유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새 것만을 선택하시고 옛것을 버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옛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않으면 구닥다리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에 앞장서려 하는 사이에 옛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옛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것의 형식과 형태는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그 옛것에 담겨 있는 가치는 버려서는 안 되지요. 그러므로 곳간의 것을 그냥 보관하면서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곳간에 넣어둔 것을 꺼내어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면은 옛것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 옛것이 필요합니까? 옛것을 갖추지 않으면 새것이 새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곳간에서 내어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시대를 벗어난 것 같고 이제는 옛날 일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지만 그 옛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항상 새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새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서기관에 비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받았던 원래 천직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을 한 획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옮겨 베끼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게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옛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옛것이라면 무조건 옳은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전 처음 듣는 새로운 교훈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항상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새것을 앞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쓸 때에 음식 재료를 보관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죠. 어떤 것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싱싱하게 맛이 드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잠시 우리 곳간에 둡니다. 잠시 천국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 담아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선도를 잃지 않으면서 더 싱싱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곳간으로부터 천국의 축복들을 내어와서 세상에 그것을 나눠주고 세상에 그것을 전해줄 때에 우리는 싱싱한 것부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싱싱한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옛것과 비교되는 새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싱싱한 삶의 체험들을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싱싱한 체험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2000년부터 흘러내려왔던 오래된 옛것인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한 새것인 싱싱한 하나님의 체험이 뒤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주변에 내어주고 나눠주고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어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을 길어나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항아리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절반 가까이 새어버렸죠. 항아리는 자신의 깨진 틈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온전하지 못할까? 왜 맡은 일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하며 늘 자책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가 매일 지나던 길을 바라보니 길 한쪽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항아리의 깨진 틈으로 매일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린 물이 그 길에 꽃들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아, 이것만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만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때로는 내가 감추고 싶은 틈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꽃을 피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금이 가 있다고, 틈이 생겼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흘리고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꽃을 피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0: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이야기 FABC 초대석. 우리가 찬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닐까 싶은데요. 다윗의 최강점이 있다면 양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진짜 강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죠. 어쩌면 그렇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는데요.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연주자와 또 그 연주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초대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겨나가는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선생님, 박주은 선생님과 박혜성 군의 어머니시죠. 김순애 집사님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과연 박혜성 군이 또 어떤 연주자기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장애

0: 보시면 됩니다.
1: 네.
0: 특히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있어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심장 수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1: 아, 심장 수술도 받았었어요?
0: 네네. 많이 아파서 병원도 자주 다녔고 그때는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나 클라리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는 연주자가 되었어요.
0: 네.
1: 어릴 때부터 좀 성격이 밝은 편이었나요?
0: 네, 혜성이는 호기심도 많고 유쾌하고 상당히 낙관적인 편이고요.
1: 네.
0: 전체적으로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성이를 보면 귀엽고 긍정 에너지를 느낀다고 말하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원래부터 찬양을 좋아했나요?
0: 네, 어려서부터 교회 발달장애 아동반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그 찬양할 때면 자기가 앞으로 뛰어나가서 무대에서 춤추면서
1: 아, 정말요?
0: 너무나 기쁘게 찬양 드리고 있어서
1: 네.
0: 그걸 보면 제가 또 힐링이 되곤 해요.
1: 이야, 우리 혜성군이 찬양에 진심인 아이군요. 그렇군요. 아, 강단까지 뛰어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런 모습 보면 좀 흐뭇하시죠?
0: 네네네.
1: 어떠세요, 마음이?
0: 저는 여러 가지 근심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은데
1: 네.
0: 혜성이는 그런 마음 없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주은 선생님도 함께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초대석 손님이셨거든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2: 아유, 늘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1: 네. 아니, 혜성이를 만난 지 얼마나 되셨죠?
2: 제가 혜성이를 처음 만나게 된 지가 아까 세어보니까 만으로는 3년이고 연차로는 4년 정도 됐더라고요.
1: 이야, 그래도 꽤 오랜 기간을 함께 해오고 계시네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우리 선생님에게 있어서 혜성이는 좀 어떤 제자인지 궁금한데요.
2: 혜성이는 하나님께서 혜성이를 보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혜성이는 찬양할 때 춤을 추면서 막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 그런 혜성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조차도 내가 언제 악기를 불면서 음악을 대하면서 혹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1: 네.
2: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하는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1: 갑자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문득 생각난 찬양 중에 하나가 혹시 그거 아세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는 뭔가 그 찬양의 가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2: 네,
1: 친구군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이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는 제가 차차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어머니께서 이 혜성군에게 클라리넷을 좀 가르쳐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0: 혜성 아빠가 2002년도에 미국 신시내티로 1년간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1: 어디로요?
0: 그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한인교회를 다녔는데 신시내티는 음대가 되게 유명해서 그 유학생들이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1: 네.
0: 거기서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혜성이가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고 네, 그리고 어려서부터 혜성이가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1: 원래 그럼 어머님께서도 음악을 좀 좋아하세요?
0: 아니요. 저는 음악을 전혀 못해서
1: 아, 그래요?
0: 예체능을 전혀 못해가지고
1: 아니면 혹시 아버님께서?
0: 아빠나 저희 시어머니는 그 찬양대 교회에서 하시기도
1: 하고 계시고요.
0: 예, 아빠가 작은 교회 찬양팀에서 섬기기도 했었어요.
1: 그러셨군요.
0: 네.
1: 아, 우리 또 혜성군이 아빠의 피를도 물려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0: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을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0: 아, 그때는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몰랐는데
1: 네.
0: 하나님께서 그 제 혜성이가 이제 저희가 부천에 살다가 아빠 직장 때문에 여기 울산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 부천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클라리넷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우연찮게 클라리넷을 시작하게 됐어요.
1: 아, 그렇게 생각을
0: 네네.
1: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은 선생님과는 좀 네, 함께하게 되셨나요?
0: 선생님 블로그를 보고
1: 네.
0: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유쾌하시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극동방송에서 방송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1: 네.
0: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선생님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도를 하고 있던 중이라 야, 이 선생님이시라면 혜성이를

0: 예,
1: 예.
0: 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찾아뵀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아, 괜히 살짝 뿌듯합니다. 극동방송이 살짝의 다리가 된것 같아가지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제가 사실 섭외 한 분도 아니고서 저희 선배님께서 너무 좋은 분이 계시다고
0: 맞아요.
1: 해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4년 정도 혜성이와 함께 해오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제자로서
0: 네.
1: 혜성이는 좀 어떤가요?
2: 사실 저는 혜성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햇살이거든요.
1: 햇살,
2: 네.
1: 네.
2: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사실 하나 있는데요.
1: 네.
2: 서울에 계신 저희 선생님께서
1: 예.
2: 가끔 울산에 오셔서 저희 입시생들을 봐주곤 하세요.
1: 오.
2: 그때 혹시 혜성이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때 혜성이가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연주가 있다면서 직접 클라리넷을 불어줬었어요.
1: 우와.
2: 그날 연주한 곡이 작은 가슴, 가슴마다
1: 가슴마다.
2: 그 노래였는데,
1: 이야.
2: 혜성이가 그 곡을 그때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듯이 너무 행복하게 연주를 해줬거든요.
1: 너무
2: 근데 이제
1: 사랑스러웠겠어요.
2: 그 모습을 보면서
1: 네.
2: 저희는 직업이 연주자고 선생님이고 하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저희 앞에서 저희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지 않거든요.
1: 그쵸. 보통은 평가받을까 봐
2: 네,
1: 두려워하는데.
2: 맞아요. 근데 막 저희 앞에서 춤을 추면서 클라리넷을 불어주는 그 모습에
1: 네.
2: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1: 하고
2: 하거든요.
1: 계세요.
2: 네.
1: 예.
2: 평생 들었던 연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혜성이한테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2: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하는데
1: 네.
2: 혜성이 너는 이미 사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곤 해요.
1: 네.
2: 혜성이가 좋아하는 음악들도 그렇게 혜성이를 닮아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 위로가 되는 찬양, 신나고 밝은 멜로디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곡을 연주할 때는 막 웃으면서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1: 네.
2: 스스로 막 행복해하면서 찬양하는데,
1: 이야.
2: 아, 네, 그 모습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다윗 같은
1: 네.
2: 모습이 저런 모습일까 하게 되더라고요.
1: 정말. 사실 그게 다 아닐까요? 정말
2: 네,
1: 사실
2: 맞습니다.
1: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2: 네.
1: 아니면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미 혜성군은 자신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면서 그 기쁨을 이미 나누고 있는 거니까
2: 네, 맞습니다.
1: 완성된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혜성군이 지금 저의 눈을 피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걸까요? 나중에
2: 아니요,
1: 알아보도록
2: 아닙니다.
1: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어머니, 근데 혜성군이 원래 좀, 뭐랄까, 담대한 성격이에요?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즐거워하는 찬양을 마음껏 뽐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0: 혜성이 같은 경우는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계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워낙 순수하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에 그 음악을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해야겠다 이런만 보다는
1: 네.
0: 본인이 너무 즐거운 마음이
1: 아유,
0: 표현되는 것
1: 최고죠.
0: 같아요.
1: 아유, 최고죠, 최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들을수록 계속해서, 혜성군의 연주를 꼭 한번 듣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박혜성군이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또 접해서 두 분을 모시게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공연은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두 번째 리사이틀,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연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 함월홀에서 열립니다.
1: 네.
2: 사실 제가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 네.
2: 궁금하신 분들은 피리 부는 혜성이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1: 네.
2: 혜성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게 웃고 춤을 추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서 혜성이의 음악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유무를 떠나 혜성이의 음악이 기준이 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행복으로 가득한 세상을 관객들과 함께 여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에서 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첫 번째 공연 때는 이상한 나라를 여행했다면 이번에는 그 세계를 더 넓혀서 우주로 떠나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1: 오.
2: 원래 일반적인

0: 독주에는 연주가 끝나면 해설을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요번 연주는 연주와 연주 사이마다 전문 배우님들과 함께 촬영한 만화 영상이 이어집니다. 해성이가 나오는. 그래서 관객분들은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해성이의 피리 소리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초대받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한곡한 곡이 하나의 행성이 됩니다.
1: 무슨 어린 왕자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맞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그 어린
1: 아,
0: 왕자였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이상한 나라가 어린 왕자에 있는 그 행성들을 떠올렸던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독주회라기보다 하나의 판타지 음악 여행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아이들은 단순히 클래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특히 아이들이 클래식 공연장을 오면 좀 어렵고
1: 그쵸.
0: 지루하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냥 단순히 클래식을 듣는 게 아니라 피리 소리를 따라서 우주를 여행하고 새로운 행성을 하나씩 탐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자라나고 음악이 이야기가 되고
1: 네.
0: 공연이 하나의 모험이 되는 시간을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컨셉이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이상한 나라라는 게또 우주로 이젠 떠나서 행성 하나하나에서 그 음악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나도 한번 이 연주회에 참석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하죠?
0: 네, 맞습니다. 요번 연주는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1: 네.
0: 그 개최되게 되는 연주라 전석 무료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자리에 좀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 극동방송에서 좀 티켓을 나눠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0: 아유, 그럼요. 너무 얼마든지
1: 아,
0: 환영이죠.
1: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연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독주의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간은, 혜성군의 연주를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껴보시라고 연주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혜성이 준비됐나요?

0: 지금까지 피리보는 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독주회의 주인공이죠.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혜성 군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리보는 혜성이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발달장애인 박혜성입니다.
1: 이번이 두 번째 독주회라고 들었어요. 독주회를 준비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0: 연습이 많이 그렇게 많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지만 연주를 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즐겁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1: 와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는 독주회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좋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감사하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으나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듣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기존 코너인 SOS 대신해서 특별한 인터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혜성 군의 귀여운 음성이 담긴 라이브 연주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연주가 선생님과 함께

0: 특이한 연주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아, 너무 즐겁네요. 이 연주를 직접 들으면 또 감동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우리 혜성군이 독주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장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좀 혜성군이 준비하면서 즐거워하나요?
2: 네, 혜성이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주의 준비에 대한 큰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0: 다행이네요.
2: 예, 다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점차 연주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잘안 되는 부분은 반복 연습을 하면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어머니께서는 사실 이제 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대견하시기도 할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2: 일반인도 하기 쉽지 않은 게 악기인데 자기가 알아서 연습도 하고 숙제도 해가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사실 이건 대본에 없던 질문이긴 한데, 어머님께서 이제 혜성군을 쭉 이렇게 양육을 해오시면서 좀 특별히 혜성이에게 못다한 말씀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혜성군에게 한마디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혜성이가 발달이 많이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느렸기 때문에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에는 언어 치료, 뭐, 그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다니느라고 또 저는 특별히 형제 자매가 많았지만 아빠 회사가 동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저 혼자 양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혜성이한테 많이 기다려주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혜성이한테 주로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못 주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좀 다그치듯이 아이를 많이 시간을
0: 어머니께서.
2: 쫓기면서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늘 저는 혜성이가 잠든 방에 가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못 해준 것도 미안하고 또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0: 이번 독주회를 사실 부모님만큼이나 가까이에서 우리 박주원 선생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감당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
1: 뭐 하나도 힘든 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뭐 학교 출강들도 많고 연주회 레슨에 많다 보니 공연을 준비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는 혜성이도 그렇고 혜성이 어머님도
0: 맞아요.
1: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초심을 잃었다. 그 마음을 듣는데 순간 마음이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혜성이를 통해서 저를 배우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저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야 될 것과 준비해야 될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공연이 제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준비 과정에서 계속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물론 한국장애인문화예술협회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공연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영상감독님과 피아니스트 선생님, 새롭게 함께하게 된 배우분과 여러 크루들, 영상도 새롭게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정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만든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공연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은 버겁다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훨씬 큽니다.
0: 아, 그렇군요. 감사의 고백으로도 마무리를 지으시네요. 아, 참 기감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또 보람찬 순간들도 많으시죠?
1: 너무 많죠.
0: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1: 혜성이와 함께 하면서 너무 많은 보람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면, 사실 저희 클래스에는 혜성이 외에도 지체장애를 가진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혜성이의 첫 번째 독주회를 보고, 나도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0: 우와,
1: 그래서 지금은 나도 언젠가는 혜성이 오빠처럼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준 독주회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품고 정말 열심히 음악을 배우고 있어요.
0: 약간 혜성군이 이제 누군가의 BTS가 된 거죠.
1: BTS만큼 좋아하진 잘 모르겠어요.
0: 선생님?
1: 그래서 그 모습을 볼때 혜성이의 연주와 활동이 단순히 한